세는게 공감사 챔시도 단다 차도기 교인 대표 토리아 안줄리세 지 선생당 신비 차조 용리기네 쇼베찬이 참지 참미슈유이라 나말링게 랭게스 단다 펜션롱팅 옌첸리쿵 표게 롱팅기 틴름타 단능신 교인 대표 토기 표게 송가 틴름돔 시비 디부니 규제 단다 선생나고 소베 레센데이네 펜션롱팅 옌첸리쿵 표게 롱팅기 짐주 테레시베 레전레 레스파상키 짐주 딘자 규시시베 나세티기라 나즈이네 표절롱친 옌첸리공키 표결롱친기 주된소유 루시에딧 한두진이네 외수 테링기 레전디 태동 쇼소이라 계산링계수 테링기 레전디 규제 짐주 규시다 탕튼도 이네 짐주 딘자타 당능신 짐주기 다치 지수 랑소베 텔리야 다시 켄도 남구 고남비나 나줄레센 센시 남규 다 쳇지 레센 센시 남베 그림 추도이나 나줄레센 나리야 다시 딘데 슈베 권준 겐충다나 당 핀순이나 조리나 쇼시라 계세 롱팅기 지 테제카마 앙장 규제 레센 디나리야 슈도 유나미기나 레센기 테제카마 앙장디 레오게 구치 추게 징아 듄듄 고타 추게 숨아 니추추 추게 니구 레고 낭아타 추게 니게 추든든 양자 쇼이라 레오게 구치 추게 징아 든든 고타 추게 숨아 니추추 추게 니구 레고 낭아타 추게 니게 추든든이라 팀이네 차도네 태가 아니 달람토리아 다지 체제 구나제 레세나 태가 쇼나 즉시라 대들링게 수유 고세나죠 Tari nganasu wargi siyawa tutu nangkendikin da dao zhe xe la ta lezen zhojun shuge nimsirikila.

0: yila. Kese gyalagi dachi chere nambe gyurim chwetu dachi jimchungi denjata gyunshi tanashin jingsui soko teli ya dachi kendo nanggui guanam yina longchengi teche kaba angchandi lehoge guji chuge jinga dundingu ta chuge sumga ni chu chu chuge ni gu leho nganga ta chuge ni ge chu dundu yila. Kese chalamne lezana shundu yunam yina tega cheri gunan jishila. Tedun guaji naro. Xiamlu kwewe ngwe su nga zui li zhen tai tong kang gyu qian yin le li zhen na dian liu xu bie dian xu gong zhun gian chung da la li ya cheng bi tang jie a ni ge la dian liu xu yin le lo ge la gong gam sang
1: gong gam sang leng jia shou de le
0: a ni ta ling ge ge la qi li zhen ge qie zhi ge nang dun ding ngui xi guo zu na xu yin ge la
1: le si le si da ta ling ge na li ya gian yin zi la xu jue ya ni zhang zu da지 내지기 튜진디 차손 로브알 제제제 남시레 칼칸 잠기 다지 야르토야 초르토야르바 탕토야르바 제제제라 아니 지 지 슝놈리 코요 그 지신도 졸레 로마 뭐 텐제 창미나 생관관리야 지 데르데 조약 딘데기 에 튜주딘데 치자샤스 제제 제난 디인디 어 링이네 이나 지 자제 심보폴리아 나시 마데바이나
2: 된자글롭젠치야갈이야 심쇼이나 마차베 딘데기 삼도 딘데지 코코데 유스 레세레세 디나 조차딘 조 카르스나 다와 시베 세븐이 슈게기 니무데야 창메인 큐이나리아 센투비아다 직 톤투비아 딘데지리아 카르스나 만줄레세 통게 나로리아 직 칼로벨라 기지베자야기 딘데기다 잠데스네민도 뎁디스네민도
1: でね、ちあの、ちタニオスネミンドディンジェギ、中国各社出張で、ティーナンジョキュイナリア、ドスチダナブロワ。ジェジェジェ。ナリア、ジャガタニアツルチスゴヨルバ。ジェジェジェ。タティーンジョ、チョチングネ、チテユンドゥイナ、デプティオシュジヨデカレスナ、アンジョ、ジディプウギ、ジギブランクスジュナロリア、チタニアスティリアニルガテ、タドネニルガテ、アナ
2: 팀머질링이가 돼서 아직 먼저 계속 좀 줘야 되나 레세레스 어디 나로리아 타니스데 니가 돼서 아직 진행이랑 투주 뭔고 돌아만 줘야 다니네 그런 데 즉 뎁디오 치약 딘제기 뎁디스주다 딘제지 계급 수주다 딘제 먼저 라스톤기 에 즉 지디주 좀주 토덤 닝라 주가기나 딘제치네 교육을 해서 중글이야
1: ちょうど今ロキラキーキチだえてんでにらがちてんでパピュウェえてみきなたにせさじゃかちゅりやてじぎえごじちえよですじゃんごじちえんどいなしえんどたたてぶしぶとたがざたがれしゃたてぶしゅとたてにれパンジゅうぐんぐりんぐぎすろわしばらたたんたてぶしゅとやたてでれしくてにやあれにねてなりややちくへやましゃち 다른 것도 다른 것 침불아 통야 하셔 통주미 냄규 하모 되데 통수 비게 계제티야 데미 비게 레거치니 사정 오마텔이야 레거치도 계제티야 데도 미시다가 인데치도 미디 암정이 되데 문에 냄규디 하고 메다 다 미 비게 세우치 레고도 와사데 여러바
0: 저발라
1: 다 딘데 비게 캐나 주고 직도도 주고군 비게 주고 라지 고려 정신기 비게 말아주다 직 잔데가 구지 지고 열에 딘데 고주 체인도 다 디날이야 말도 직 라키게 제와자 세인도 디날이야 다 톤다 가르 고고 버스 직 라키 튜줄 레인도 제와자 세
0: 저발라
1: 아 칼로 라키 니브디 인 가슨 라키 폴라치바 라키야나 직 트런트게도 출 쇼 파함스니노 라키 제브스니노 멜츠 직 치브스니소 딘데기 직 네주 템템들이 있는 딘데 제베게 딘데리아 에 갑교 치기 요레스 자단 딜리아 아주 직 칼로엘라 기세아딘 직 키라 라길레메네 체 라기직다 메지직 리아 뉴 요베스타 메지직 리아 직 개체 먹어 세티 균의 마레스 아주 니 타와 삼로 갈당 그랬으나 라길레아 투주셰요레 칼로엘 탐부 칼로엘랍드네 직 교글론제 라기 마트에 윤두 탐제 샤제 직 된장 안에 못했던 게 여러 준비기 안에 주거 단제 좀주 침루를 숨겨 책임이라 직 레절에 원고 책임이 직 여러 안에 못했던 게 직 된장 요야 계란당아 된장 요야 그 배준 책임이 사실다 된장 안에 못했던 게 계란당아 김자래야 디지털 배준 책임이 사실 아주 담 담지 사제 담지 사 차별 줄 나기들이 요래

0: 제단 뒤쪽에 질이야 가르스는 먼저 고야디 칼로 랍트 랍트 가지기 달라기 랍레 섭서 질라 감 출래야 말았다 제 신나 당부터 구이 세고 얼바 신나 당부터 구이디 가르스는 디 칼로에 원조가라 길이야 감 죽잡는 원조디 나장도 했다 원조들이야 닝글이야치 아니 즉 생각할래스직 다 더보다 신나 남자 딘들이야 딘데 디체브 제단 대조 있는 건조 즉 라기 튜주 있는 당부디 원조 칼로에 로직 최베 당부된 로추리스
1: 주발
0: 주주티 팅문님어디는 로추 팅문수문의 고축제이는 유령 주주기 라기제 용구래
1: 올데사
0: 제단 디나로리아 디게이는 제와 개빈도 카치 로추디 로추 쇠샤 난조레냠이 인데레 많이 로추 란자테샤 신수든데 대용구래
1: 도시딘데
0: 어 다디 디날 카치 그 비에 원심에 여다 혼주 계자세미 인도 하우스도 만안미 로추 제송 안에 비에 원심 메라 비겔에 계속 지우스 티시에 맞죠. 안에 로트란자 샤스산데 태행 그래. 이 카레스는 로트네 로트줄이야 제모토에 대 카레스는 계란 라기디 뒤 대베 나로라 감 즉 라기기 즉 즉 십시차 뒤주 로직 나로 감 돈네 중이 잡다 안에 태무지 중이 잡에 루규 옆에 있는 아니 뒤주디 로트 로줄이야 제 토고 요마레스.
1: 레스.
0: 이거 좀 인지 좀 캠 걸다.
1: 로로.
0: 내주 근대질 토제 근대 즉 제우 유미디 안저 하마고 있네 비게 빈제 답디 오슈도 비게 인도 하우스도 비게 야고슈 중상 같은데 좀 세비네 라한테 가려래 체진 가려래 룩 룩규날이야 니 카르테요래 봐 지금로 계속 안 만족 공부시고 그 도스
1: 교다 데뷔죠 어디 봐
0: 비게 만족 즉 뒤주디가 니 캠치 유체 네 이네 라키디네 답비는 무슨 민도 에르 무슨 민도 세르 무슨 민도 달로 ngame ina chukchu tsimbada ka serimba chigwar. Da tanda chukchu risum chigi lenega iwe jiju langgo khalobasana ta dide chig dugi langgo khalobasana ta dine legungi chigi lenega iwe khalobasana ta da chig nganzu tanda genyun shuya ka tuju di maa nargyan dambe jeli ya dida tunja ina siju di ina khalobay lagi di lo chukchu risum la maa nargyan tayo re lagi che dige bagu yo maare lo chukchu risum la li tu kena sugu ya gu yu da mutu lega chiya ka Ningdab yuwa, mutu yinna dindrega simshu yuwa da dindrega chobaya gugu yuwa dindrega yinba yinna. Kena laki di lo chukju risumne tando bi da aysi nyinga laki di yinna tando lo sum mutu narkyang rishu juje lo chukju rizhuk budo danyaga dindrega diyo res. Chata nganzo khaluwa ka jik kunanga gongsa sana ta, todam tsamba sana ta, langwa ruga sana dindrega jik raan lo lew da sin yiso nilambya shek donti ki di todam chinyi di kena di chugo di danyaga khaluwa mengya kena todam chinyi di khaluwa le lakam ma shiji ma shi ne khaluwa nangdaga shiji di kwa chubi chik ugu yo res. Chata di kwa ma chubi ni khaluwa ka jik lo chunju ne raan di ma bagura da raan danyaga yamar da sin yiga ma chungi ma chab da langya mura ya duru nye dindre khaluwa dindre anzu luti chiga yungdu dindre to yungu dunga. Chata di yungdu di tola ya ikseb nang yu jik che. Da anzu tanda chugo dindre ga yungdu lesa chungi na lo le chugo di.
1: Gela gomusung de chacho chiga ya gandish na gu du la. Kwa nga chan li ya tsir to pya la shu du. Kwanga yi gyalang kongam sans, kurang langgo di nidong nisakshin lu langgo yin shi sungi la. Da tanda langgo di dirisha yinbachi li ya tanda langgo chung dinze, kur chung dinze dirisha. Da lo chu le ngor la gyala. Chesan di gabli ya jik, shibje di kandze cheche, che gong me te li ya gyalang jik sedish naro che sungu do la.
0: La se, da nidong nisakshin gi langgo yin na, zeng yi zeg sun zeb shi zeng zeb dun le. Tanda zedru rwa.
1: Tanda
0: ta nishu zekji li temdo gangyo di tanda nganzu lo nishu zekji ne ta tanda zekji ki lo taga gangyo sun za zengyi si ne gozu uru lo re re re zi uruwa zengyi zek sun zepsi zeng zidu si che che lo nga che zep dun ki lo le ane koran kya me nga zekyu re shas
1: tanda leo ma
0: tanda koran di lo di nido nishu zekji si che dunga tanda nido nishu zidu uruwa zidu si zekji ki lo di ne che zengyi lo budo lo chik zik uruwa
1: Bwati
0: chidu nidu nishu zibdiyungi, tanda kurang di na dawa chi minuwa, dawa chi minuwa du di, tanda nye tui dewe lupze na shu xa yu, mori chunga di li ka nyi yori pechu ngubu chik.
1: Lo, gyala gomusung, ali di xeba si li su gyala. Tete xeba di xebe chi li ongkong ki tanda chacho di xa lin di, ini shu gochi gyan yung du
0: gyala.
1: Lo, toji toji. Oli sen gong gamsa. Lo, kya nga xeba li sen te tong ka na ngus chi chub su, chidi na ro. Li sen, chan kar shu gu na.
2: 听说是了。
0: ཁོ་ལ་སུམ་ལ་ཁོ་ལ་ཤི་རེ་ཁོ་ལ་ཤི་ཆེན་ཇོ་དེ་ལེས་ལེས་དེ་ཏ་དེ་ལེས་རེ་ཁ་ན་ཏ་དེ་གེ་གབ་གི་ཆེ་ཤི་ད་ཐུན་བ་ད་ང་ཅུ་ཅི་དང་ཅན་ནམ་གུ་ཀར་ཅ་ཤི་རེ་ཀར་ཅ་ ཁོ་ལ་ཤི་ཆེན་ཇོ་དེ་ལེས་ལེས་དེ་ཏ་དེ་ལེས་རེ་ཁ་ན་ཏ་དེ་གེ་གབ་གི་ཆེ་ཤི་ད་ཐུན་བ་ད་ང་ཅུ་ཅི་དང་ཅན་ནམ་གུ་ཀར་ཅ་ཤི་རེ་ཀར་ཅ་ཐུགོ་གི་ཀར་ཅ་ད་ཐུགོ་ན་ལ་ཐུགོ་རིང་མང་གུ་ཡོར་བ་དེ་ང་རང་ཅུ་ཀར་ཅ་ན་ལ་ཡ་ཀར་ཅ་དེ་ཐུགོ་རིང་ཁན་ཅ་ཡིམེ་དེ་ལོ་ཁ་དུ་ཐན་ཡིམེ་དེ་ལ་དེ་སུ་ཡ་ཨན་ 하고 쉬어 챙겨든데 아 코란에 니가 요 마체 코란 최와 제제 때문에 진이 손데 차대고 세상한테 그냥 그 감로 추고 걸로 시치고 담 말한저 감로 추고 레베면도 다 감로리아 찍눔 눈 먹었다 찍 럭주 감로 진이 차로 안 걸나 다 이내래 그냥디 다 뭐더라 아래 다 뭐더라 걸로 시는 뭐더라 나 취브레 뭐더라 나 취디 딘 용실 당보대 이제 거래 도덤 속 지금 아란조 시기지 나라다 한 사자 관련에 타니스대 탄다 지 둘로니고도 전진 봐야 거래 도덤 속 있는 전진 봐야 진짜 템도 가고래 슝도 가고래 안다 가고래 도겨라 겐년 고래 도고 마델 년 고래 십시 십제기 체림베 쇼리티 년 고래 대 당보가 저 도덤 지하치체 드네이나 델리아 홀시 챙겨들이야 라키 지금 탄다 조규 척고에 톱단 라키 탄다 도고 제제 안다 가 라키라는 도단디 예바 차샤 다 데네 조규 랑고 조규 초부도 디 랑고디 코로나 랭시가 조그마레 칼로에 땅으로 봐 칼로에 땅디 칼로 데리야 랑고디 땅초에 톱단라 끼고 라게디 가레선 데리야 뉴슈 세림 고레 세림 봐 세림 바디 카데 꾸주디 럭규디 땅아나주 데야 저동 땅다 지동 땅 세르 럭규지 동안 꾸주 럭규디 럭규디 라고도 당부께 니부께 숨부께 스든지 차제 나주 땅땅땅 세도 어디 럭규 꾸주 럭규디 독스파 독스 당부니와 숨부께 대야디 이는 세 당부디 인지미 고래 카데 버 정신게 즉 게트와스 동안 지동 땅 세하지 디나라 비기나라 비인스나다 인지스나 피다 알다 엔다 디다 에스다 근데 요래 어디 간조디 임비나 세니바 존의 그 요래스 자다 계란 탄다 총 총세기 롱바야 친초로 왔어디 단단히 뒤 데벨롭제 나로리아 계급이 차도가 슝롬다 계급이 슝롬과 락젤 때제 슝롬과 짐바카 신행아 발시에샤유 지금 물규 물규 슝롬 때가 나서 가서로 봐 기간을 뒤 쫓아고야 말이다 뒤 말이다 뒤 가서는 뒤 친주다 이제 친주시거든 이제 다 그래 격자 세시디 추주리 날 비기 날로를 그래 뒤 추주 날로 뒤주네 야 개념 멤버시고 뒤 무주슐나 조조 초고야 말이야. 나 비기 추주나 뒤주네야 견조이나 야 무주슐나 조 초고야 했다. 또 스티피기 날다. 나는 예시해서 가르자가 체진 디나 체진 따르다 디나 실제 먹고 열등 안 줘. 즉 차례 난이에서 나라 도덤 난이에서 나라 점주 년도 고려 도덤 산다. 디게 능구기 지자 날에 디 대중앙 세업시 지구래. 제장 단디 캐나 디 다 걸로 시선 랑고나 취수 라기의 구구도 당 아주 남주려고 이와 조교가 라기 유디게 집시 유 상무유나 아 슝롱아 저 초고 왔다. 세단이 좀 마셔도 가르스네. 어 모든 슝롱아 계란디 교제디 뒤기 추주 그래 추주 가느야 비기 추주 나 어 모든 데 미자든 이슈 좋아도가 모든 데 뒤주네야 좋아하면도가 세든데 비기 추주나 뒤주네야 맹격 추주인데 이나 아니 모든 간 저 초고 요 말에 계속 뒤주야 여든 여는 모든 간 저 초고 열라 모든 간 저 초고 시고 예거 림바 당보 고도 세야디 봐
1: 저번에 보셨음.
0: 아, 지 사디. 어, 디나리아. 디나르 조초고 열이라. 디메게 가나조 신신진게 남래 조초고 열. 신진 남 가나조 단님규 선도스기도 와 제가나. 디네가 조 존에 배랑 가가네 조초고 열. 디 신도 사디. 존에 배랑 가래 조초고. 디네가 조 샤네 배랑 가래 대외 조초고. 나가 토데 조초고는 충원데 대외 조초고 열 봐. 디네는 정전 나갈 때 대외 조초고 정전 나갈래도 말에 나가자데 리그도 와. 저다 디네 이게 조초고 요래 이내 조초고 들이야 톱단디 조교 탑단 십시 그 채는 배 탑단 김일 토고 마대 그 탑단 안다가야

0: 토탄 테메그 칼로벨 라키디 추고 디다 뒤베 딜 릭 뒤베 라키 디게 참베 멍시 토리아 아니 슝롱화리아 라키 라소 토고 마데 라소 조교 라키 라소 아니 지 안다 가유 땅 슝롱화리아 자윤드 아니 나네 마 튠제 슝롱화 자윤드 슝롱지 지그 조레 드베나 추수 마요니 시부도 야르니 시부도 다 가네 조고 나서 한사마 되지 아니 수수 팅냄데 거와도 유르도 디만저 짐주 팀로 시제나 따고 거래 수수 수수랑가 수수 교수도 아니 뭐지 중농 간에 조고도 간에 유고도 바다 근처 시작도 교제 춘지 근처도 사서 아 진짜 간에 양조 익선된 줄에스 제가 디토리 양조 기랑 단데 다카디 기랑게 안라 매브 체제 감도 그 콜로시니 남규가니 세민도 다디토아 조초그룹에 사드네 그네 딱 직세우 팀에심제야 니야디 키랑게 계지차디 슈띵가네 안다 메타카카가를 보아토네 계세 아니요 사드데 이너니 아니 단대 토덤 나로리아 안다 메우다 체 말름보다 더 좋이네 안조지 자그르나 취베 추고나 심브레 디인두 디다비 이네 카들 라키 인조 칼로비지 다비 이네레 호나 라키 디베 자메 단두그리 차단 디인두 디네 슈노와 드라이 토단 요마레스 차다 차긴 차유는 토단 윤교체 차긴 디게 맹교이네 디 조야 토탄 메브체 아니 수수 고레나 탄 데기나타 시 수수 시그나 류게 데기나타 다디 아니 비게 데기 데기 지규리면도 시 중놈라 안에 체나 찍다 지르게 되어 유스데 아니 지 자기 마차 되었다 직 토고 마차 되와 체만은 배 주고디 아니 토탄 라기 메베 직 자기 디게 이나 아디 고주스 나자 조주스 나자 어디나 조디 조금인도 우스
1: 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 主序冷不忙那样
2: 点价主序早晚饮
1: 那就熊蓝头可以牛车里给的米东啊他可以先去竹蓝米松啊恰拉东的可以米东啊可以东个新米我借求求你开港新的钱不是
2: 推荐安全金主就随了送子许呢竹蓝点价他也热沮丧了点呢竹蓝下东用啊求求给您切的点价他点别主序可以有几推梦头对鬼

0: 니도 중립으로 모두 되기라.
1: 아, 레오, 단다, 십시디. 저도 니도 중립으로 로추 코메 바르와. 로추
0: 니도 중립.
1: 니도 중립으로 로추 뒤집단 신참을 해. 로, 니, 쭉. 로레레 십시디 차, 나 침불. 답, 니도 십시디에 까냐, 제제, 대유 있는 모두디. 비게 까냐, 제 대유 있는 모두디. 단다, 로추네야, 리에 차수나나. 단다, 니에 뒤인데 슈빈이 로레레 십시디 차, 르동안 자매가 자야. 제가 로숨 비게야 가냐 제베서 제제 로숨 나로리아 모르디 디 십제 침모도 제 모르디 자그로 침비네 대한역도 열다 직내 도덤 진이게 모르디 비게 답은 좀 가갈 포브스 그러 답 포브스 가갈 문에 전다 도덤 가냐를 다 가냐 알아서 딱 가갈 포스 사가 지그로 받아 어디 무슨 포스 레브로 다 되면 와 보고 말 받아 침다 계제 보고 비게 답 포브스는 저 가냐 시그 다 진인도 비가야 강냐드 제제 로숨 유제 십제 로숨 유제 자로 치미네 비가냐 진일에 비가야 뇨르 데스라 라주고 아래 디 주주 마요 콘나 코나네 베 직 팀주보다 디제 팀로 접치하다 야면은 마 슝자기 디제 이기티제 탁주 지가쇼 디주 딘제질 탁주 지가쇼 디주 디네 예수나나 아니 계란 모든 내주 가리나 계란의 진키 사지 마 슝자 제인구레 개디 슝자 제미나 슝자디 뒤주다 다우숨리 다우숨네 유제던도 마염단데 제제 아니 자그로 치면은 말안주다 그도션 도경사 차대어래 도경나 수술하게 중국지야간 차들다 쇼스도 마염버와 건조 당국비에 가냐 주디 라과야 가냐 제베 쇼리스테 여리 녀제제스나다 가냐 제스 이 쇼리디날 탁주치야 연약이 니메지단체 니메지용하나 쇼스티 인구래 되네 있는 니무중네 게임 다우진 날 차고 거래 당 알아서 된데 녀제제 동문도 슬럽제 다디 포고야 김제 가르스네 고랑게 당능에 뒤니셰 위 체진 칸이 여레식 주기랑 거래 주기랑 거도 모두 이게 템도 가스네 디 주교 디 라기게 맛 디 쇼링이 여레 쇼리 당부디 날이 알아봐 디나 제가 다니는 정변 후변 쓰레 쇼리 당부디 체진 날로려 디 배정업디 총리다 주기 인스티 용거래 디 디메베시고 주기 체위이나 아니 디 침루다 계대 우리 단단 안주 직감로 주고 걸로 도와 숨진이 대 주부든 대 십주 오 용구 동안 대속 안가 도스 때는 때든 더 합치 카질 니에도스 카카가 계지 TV 가세가 오스도 시동자 백구이 사실도 아니라 나 참고 시에로 와 이제 백구이 쓰동안 다 탑시민도 이제 뭐와네 저거 이제 배디 이제 스캠디기 내가 지금도 사실 보면 되는 아래 부급하게 날샤 주대에서 오가 주고 산들려 되기 동안 제가 다들 초봉은에 전에 다가랑우이랑 다가 이제 카메베스 조르텔레 팀로다 전에 뭐 팀이 차대 어 제가 고랑가 주기 제위나 다디 캐나가 이게 랩제 년 모르도 스마나 뉴스 템도 직육 문화 템도 규라기 은인이 이게 티는 이게 대유 문화 템도 규근이 랩제 안 템도 뭐 주고 문화가 주고 어제 도스 제제 캐나네 베가냐 제샤 하는 거 모르다고 이 아니 베네 탁주 근데서 가도나 제제 계속 안가 직 탑 탁주 지역의 고난문제와 맵다 된데 인비는 아니 팀룩이 지금 남지 교류야 요래 남지 시사체 조야 요래 다 지금 팀관리야 친제 슈도 개버스 여러분 된데 된데 요래 제단 디인도 디토리야 다 가르스는 모든 유협찬에 템도 먹유 혼내야 가르스는 모든 연예대 모든 피게 치사오래 배제 당황 피게 리대오래 이내 디 규디 모두 디 규르와 규디 다만 기란자를 대여라 다고도 기란자 대여를 때문에 규면서 제자 코란게 달라 규보다 코란게 직 모두 담바 디 디나리아 짐줄레 저 템바 코란 달라 규제 달라 무이도 코란게 보고나 로샤여레 제자 디인디 디나리아 계급 즉 체도 미마 팀과게 디나라 팀로 그 제세 열 개디 다 템도 뭐 요건 달라 규보다 디 조선 문화가 보고나 로베 디게 내주 진주레 주 클럽다 딘제 도스카냐 쳔네 디인 모데 페제 다완 인교디 겐케고레 제 체도 미마 팀과한 그 팀로 나리아 제세 세브시 게브샤 어레 다 개디 캐나게 템도 요르면도 세야 딘제 신진기 즉 딘제 그 타직다 롭소 예제디데 여비나 아니 캐나리아 템도 뭐 규베 캐나게 다 옌디 캐나리 요레 템도 규르토 요마르와 알랭안조 템도 규체 규르가치 요마르 원아체비 거도 규르교차다 수수수 로조로 템도 규체 비게 캐나가 이지 제 유기리 라고 담보스나지 로 유기리 비게 낭다 모스 레비기리 안도 제버룰이야 비게 주버 오고 오고 직 치고삼 안디 버룰이야 도 세제 다지 퀸 침브로 와차던 디인디 딘데스 세제 내주디 도 세제 캐나 제세 슈비니스 안차단 캐나디 게디 나니에 슈비 미겔레 랩제 달로숨 십시 십제 마세비네 안차그로 나침 침이래. 안 자로나 침이네. 이 계란 따고래. 이 계란 침제 모르다 자로 당가 두규래. 아니 자로 당가신 계란 자로 당 열이. 다 이내래 탁주도 비게 채고래. 안 타 비게 탁주 제가 많이 보이네. 아니 비게야 탁주 비게 예제 비게 타 채모도다 비게 내가 더 죽지 두고 요말해. 자다 뒤 내 계란가 비게 탁주 치스대 침제 내주디게 바세브시 문학계 다님도 치. 아 탁주 근데스 가도 이제 디세브티는 유래. 도스 마세바 기나게 치로리아 기지든데 치기 대비나 디나니에 탄데 니가 카레 유메 자로 한테 주고 유메 소야 게 카레 유메 템도 메규바야 게소 유메 딘데 니 카스만의 슈샤 예스 도스 기란이야 드링 드셰딘 답데 호치 도스 세제 슈샤니 어 셈케나 소라
0: 네제기라 제산 메야 용관 침이 마기라 친제 군주에 대한 디더레 yeje ma ten ani di chuli ji ma re su gi ani mi ti ni yeje chi sum da do wa ati che te mi su na che ka ji du mu du sta ani
1: ani di kera ga ani do ba bi ge ngan zu chong ge mi ma si jung ge shep chu te ne yi wa shi mi fu zhong xin o di na chin je bi ge ya tim lu ge le ga chen yi yor yi ge cheng wi da an de che te ma re tim lu ge ro kyo chin yi tim lu ge din de su su lu zhi che si din de yor de ge ji ti ti ga te da
2: 那就得也按阿丁跟这些过来了，但工作来过来。来是来是。天说阳阳做地方这些，这些啥子能工作得提出等我们都不。老老，他看到你了，叫了去，你这过的就是这么这大水过了，碰碰碰的，你说的他最起火了，完了。这也叫不平点个的平。是了。他就我们马上就马上打了就平是吧？是是了。他马上他的天就就那么对，明天马上他得上，确定的马上他拍的了。是是是了。我都是。对，他最前边几年，他看到西边罗马古的这前面对上吧，但。 平面加入到了你恰差不多是吧？给了，啊你加入到了一个主路的新的你吐不起来是吧？给了，那是，但明年呢？啊你，大家说的，我做节节咱们的什么学呢？教育的咱们怎么学呢？要教要教教育过了吧？来是来是，谁轻松来了？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 pablin chebe gebe ya xiabe kaba angzhang xiao ba le de tongme angzhang de ni ge min du si xia zan ni du jim zhu ge da qi zhi su le ge be da qi ne zhu chun be gebe ya tan de chin tong gu yong ge ba ge la
1: ba
2: de zu quran ge da tan de di ga le ya jiu min du si kaba angzhang sa bi yin si le xia ni de ma zhou yin de da di yang jia ken zhe xie xie suo le si tan de sa bi di ga jiu ya
1: de di yin de si le gar san ni qi ra mo de ning bu ni bi ne ni ma ning be din zhe ge tem du ma jiu ne dāgu nīngbē kāpā rūpā.
2: Rē, rē, rē.
1: Yā mō tātī lō, nī jēn jī chīngyō tī yīnā, nī mā ngā zū lāk tō kāpā mēn kio tīn tī yīmbī yīnā, pī kē ngā rā zū kāngbē nā shāyā kāpā, hānā lē gu nā shāyā kāpā tī shāshī rūpā. Guyū kāpā tī kāpā. Tā tāndā guyū kāpā tī kā ngā mēb chā tiyā rūpā. レセレス。かせ、ちく、ぬみも、もとかんが、つづ、もとしんざかんが、つづがんち、ちごすず、そんとそでかばんよ、もとでくじょ、もとすずてんごま、ぬみてんごるば。じばら。かがすそちょ、ちゃ、もとすいてんぐいなんだ。たこすいな、たがらみんちゃだ、たがらん、ちてんかばしゃびな。あねこら、まらんちゅうろとかばなる、ちにちにすんぐ、ごじゅでたがな、くとくとくと、ごじゅせてをしゅじょれ。
2: じゃじゃ。でなりゃ、ちぐちぐ、ちゅ、たぶた、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ぐ、ち
1: chechen chewa chaga chog re.
2: Yik chaga chechen chewa.
1: Chechen piki nang, piki nang ya. Chik ne, piki da chato nang le, piki marang di temto kawe piki nang le, di chechen diga yor ba.
2: Zhoba
1: la. O piki nang le, kaba angda nyingba di tam mev cha sus, di pa sub cha sabat pa chewa chog re.
2: Zhe.
1: O di kewa in, ane kerang di takta diga, di chewa ma kewa shogo kerang pa chi, chu chi, ane kerang le lega kewa tunggu re la, di mingi kerang toks che che toba, keche tiga tu du, keche khashe sewa mev che, ane kerang le toko sa, de par te me dosam, ngani kege se nyim do, mora chuk sa nele, de kege se nyim do sam, ane khashe gabun sum na le, kyogu tang kyu su du, yigdun le bata kyogu tang dhukri par ting marwa.
2: Zhuba la.
1: Ka kurang di, dindri ke se nyim yo maso, pike gama khashe kyang, gama chik sum yo ba, gama chuk za yo bi na par te che, ane nyeche po digirwa.
2: Zhe.
1: O dindri ke kurang li ya, kwa kinti re kwen digiri, chetan di yinji mi chik. 비가 야채진 교부당가 태그리냐 탄다 뒤 대외 사고니 글로브진 사고니 권리 알로브진 나로려 채진 교부당 디나리아 어디게 강가 수사 예스
2: 레세 자잖아 통매 익자나로 괴배다지 셔바 앙장 라소 버바겔라 딘데 탄다지 교 준비 급리기는 장자 코리 토담소르 피제 익장 수용어제 교당 효고를 바길라
1: 아래 교당 여디비게 친제 비게 수수나 모르다고 아니는 아비게야 태제 다 템도 교차송어를 나무르다고 인스네 비게 교야여래
2: 레세레세
1: 다 다고 멤버체 수수 친제 냐 안다비나 루르스니 용마르바
2: 주발라
1: 어도 세상
2: 급디디 땡기 지 수수 토단라 기소 딘데 남과디 땡기 인
1: 제일 지난 전에 뭐 당다 비주 지나디 가만다 루샤는 다가 저디 그래
2: 저발라 레슬레세 이네 데겔라생 타토직 디송기 겔라 공감상스 쿠랑기 탄다 모트디 팀다 타마샤제 타메응위디 장세 제사송스 안데 데야지 규림 가르교르스 다티 가르스는 캔예
1: 다 디나레 쿠랑디 디야처 제칭 완스는 정말 수사는 아니 쿠랑기 급디디다 디야스는 타마레 타마 화샤스는 모트 녀제 능우간 샤르와
2: 제제제
1: 우간게 미 잘레나니다 수수님도 친구간다 지난 버루리아 가르스네 겐지티제디 코레 도돔솔이야 모르디 도스 담막 모르 인스제비게 바 둘로니에브르와
2: 저바저바
1: 다 코랑우강 우디가 제 사순 우강디 차베 바스타디게 친제디다님도 친제비네 코레 도돔솔네 담마디 차수 우디게 장수사스 비 담마디 좀 맵소리
2: 맵소리 신의
1: 장마 차베
2: 레세 레세
1: 장마 차 다 코랑우강 우 차수르 비네 둘로디야 추고가 마치미네야 비게 다가나 대대 그러바
2: 제제제
1: 보디 코란디 인짐지 나오신다 개념으로 개요 머디니 뒤 데벨롭전을 디 담아골이야 주심부터 이번에 고라 세나멘다
2: 레세겔라 담아 상교기 지 담에 무디 다치 무빈 소브라겔라 무반다 파주지 장마차 제네레 담데겔라 송베지 코리 토담소리 친제 디치 장마차베 두루디 지 장마소가 머친비는 꾀치 꾀르지 가르치고다
1: 다디 인더스레 그 비게 담아디 샤차베쇼 무관다 견제 열어봐.
2: 견제
1: 정무관을 내가 친이다. 뭐라니 뭐라다고 님도 지금 고려도 좀 소리야. 뭐라도 담아 샤베 둘루니에 우라피. 둘루니에 차네. 아니 디퍼루리아 빼는 롱에 담아 샤제 무관을 보는데 소유나 롱에 며칠거나 롱니즈나 뭐라도 좀 거 캐비나. 아니야 비게 고려도 좀 소리 친제 뭐라도 좀 거 일러 무관 친제 담아 그디 견제도 제워잡.
2: 제워잡제
1: 신의 고려도 좀 소리 비게 담아 제워잡이니 단대 담아디 디인 찾아 비게야. 이 템 아니 템도 교로스 제제 둘로 니가 두줄이
2: 도스
1: 니줄 다 이내래 담아 조수 스디 가르치는 무관 응위도 제 차장문 쇠사스레 이 쇠차도 아니 비기 무관 미디 야면은 코란주 장문 수배 쇼리스 구구로 봐 야면은 코란주 님도 융구래
2: 현재
1: 비게야 코리아 도둠 소리야 이게 가르치는 담아 샤베 둘로 니에 비게 마 고가 도 장문 소르마
2: 레세 레세 레세 레세
1: 레세 레세
2: 로로 도지칠

0: 남바바.
1: 어, 나가 아마.
0: 단음시 초조친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1: 레샤 레샤.
0: 남바바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브지 저카투게.
1: 닥다리. 쇼링이 모차눔질루.
0: 머저당고 마리 녀저차로리. 팅사 머저만베가라 샤사카보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요쇼. 틸레 낭바바메니 지주랑고 대제죠.
1: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첸도가. 미창메 개고 뉴스다.
0: 그러바.
1: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네. 슝릉데 양스시 참무의 승비.
0: 그러바.
1: 마세 고유에 방소수야 뉴스라 조서.
0: 그러바.
1: 나가 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0: 야구 크지
1: 다시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0: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남바바
1: 야 나 아마
0: 예소 겐근 청부 디지체
1: 어어
0: 대니스
1: 니스메
0: 다조 다조
1: 다조조
2: 几杯苦油苦盐不汤，苦油了把做全部没有味气。场面几个人忙站，兄弟也不远。老给那当个做热身修这把，刚们送没什么之类名头了。他的给那管理啊，送不能行之，你对啥都他的还是从管理啊，他去老大前辈，对不对？他可说的，人规经济，他去体育给可说的去了。啷个给他去？这热身没什么做难的了，来噻来噻，这个给了他的，前那卡就是有点儿呗。
3: 啊，今天里啊，实际卡就是去做做难的话。
2: 这下
3: 来
2: 噻。他的对不对？他当年他的今天彻底学成，他这个今天里啊，对不对？是不是的？对不对？那好像没学不起过呀，他体育。
1: 来噻来噻，这个叫了他的，前那卡就是有点儿呗。
2: 啊，今天里啊，实际卡就是去做做难的话。
1: 来噻来噻，他的对不对？他当年他的今天彻底学成，他这个今天里啊，对不对？是不是的？对不对？那好像没学不起过呀，他体育认识一面，今天里恰恰开始参股股一面。是是是，今天里啊，过去其他那了，开始的，结果有没？今天里啊，他不是开始结果有没？今天里啊，俺那班的嘞，彻底认得，大家说的这都是彻底学，那彻底体育的都是他们说是。来噻来噻，
2: 那你啥个前面那里啊，是不是？这都是学个意思。来噻来噻，
1: 老老老，俺今天里的人生经历些话，蛮不错，说了，查找蛮不错的，跟这认不认不都是那些，今天里的去，这个难度没些彻底那些的，俺去西边查找全部说，来从前面那去了，没得说了那学。
2: 老老多
1: 气修音第二节气那么能给推到那么滚土针对电价天里亚大气同那能够成规的修音了那么能给对教过那那处撒过前面那亚亚解消不起这是第六

통치 창미 일라 참별레기 나마리냠야 참별니 급급라 못하냠도 세팅리 사월레 냠도 메뒤지 공모 내가 주뒤 레군낭 치부 가주 고롱 로아조 통 레로아주 참별 심튼 도아지 아지 낭도 샤제 더둔 잼팅지 치거든 지시 콜라 셰슈치야 참별 지시에 치듯 메뒤웨 개목 개잠 체내줘 디두 섬기기 참바 진심부 인사마다 참바 몇 댄사를 줄진 참배 몰랐다와르 용림신도 라과 동바르 매용와르 서규당 통규자 캐리용와다 락바르도 섬기기 축구르 라민자 뉴용신 참배 섬기기 축구르 코란다 바바시 베도 죽바 매 탱카시에트 참바 용림신도 섬기기 락레샤디 콜라 세신부자 소와다 그 합사 흡둔 집에 추가디 릭두 머니 가주 랩두니 머니 14 진식 임바티 참배 우수 뜨크기 공화당 부동기 카스 달세 잡진 티버 통화나 랑킹뉴키 콜라 뜨크 살바식뉴 참발레가 전에 로아주두 섬기기 추구 개발 겐네 고카르 코구네 대유 테니메 랑귀키 메 테가르 쇼 세틴 당부 인답 치단 키에살부티 참바 로심 마티 활큐 섬기기 콜라 창포르바 강루바나 코 대외 얌센기 대양 대학교 창둥바라 섬기다 아마니가 가부 메메 다자메 랭귀기 콜라 창루베시 큐라는 창 가네죠 참베 디따라 지와르테 내 친의 소아 강유제 키라는 쟁괴 삼주 섬기기 계자 대다 슈디 모든 마르부르큐 참배 이라 섬기 조켄 리냐바다 그 교상랑아 최소수의 응위망부 매바 딘저 뉴제 가르지가 지시 키징은 니 머부니라 야구 딘저 난자 니 진년 컨저스 제거리 팅산 최능 신기 보면 야구 딘저 껌부리 최장의 교랑로 로고 친두유 섬기 당냠도 킬두 지구 중마타라 Мэллар жотёбани самиюле дебе. Полла шёна самышик ила шаршин. Кё чангпуру мангбу шаптакеп. Кёги митти лё мечёба дэнжэ дуге. Чанбе хэн тотунган гэча дэнжэ шикши. Нэ цэтуа дэр кутунгдю минду ла митте джауа нэ джала эр матьяб шуасы мэлам дэгэгё. Митте горлэнва на сэмги нонгю чэмбуги. 오늘 그 조그든 가르래. 참배 섬기기 미글 담해뷰. 내 조기 인슬럼메. 내 길라 우수 뜨고 징여여바디 레미다르 주고 삼추. 참배 모든 류내 창포로 망부 샵다 약균지 인바 섬기기 다지 신의신. 매 사도 뉴배 우수 뜨고디 참바르지. 내 집에 그 마치는 아 갑시라도 대둥알라 우수 뜨고 지다 뉴제 가르지가 아. 참배 칸에 짐치장 튼두 치구 푸디 남신 제미데 섬기기 겸네 콜라 우수뜨크 텐로다 뉴므로치 우수뜨크 살바티 렌싱 참부큐 티니 참배 아마 총지 푸미기 콜라 심구루 텐라치게 팅 당부디 인답 우수뜨크 살바 켐베 참바 신두네 무뜨바식 중심 그 카치를 록셜라 섬기 빵투 때바다 섬기기 당님 미치바 마치바라 니가 무쇼로시 섬기 친치 장수기 도지 팅카시용 내라니 그 아마 천좀다 섬기 가르유 쉬셨을 아메 콜라 카야 마치바다 종바 김지 쥐장 코 치르 쥐로치 가브리코 고레난도 양 쥐두기미 제수 그 섬기 쥐기민 아마 천좀 쥐와 인세르웨 총바 김지 초양 탑메버 코낭도 동규투 다랭크 모자 치밍아 아마르 섬기기 묘용무 체네 디커 대비 라자지 갸고 유세바다 타둔 아마 천좀기 요라 마제나 그 닌달 딜 묘크절롱와 용기 인 체베 아마 천좀니 도지 우르신 딘절랑바 쇠라 마투바 참바르 섬기 치쇼지 슈괴투 아마 천좀기 야라키제 소티통두 섬기 농규 하찬신부기
Tengasimki nyo xintu chungwata. Chongjir di nang chongmi kirtiantu nangxing. Taja gyabdin la chamba yodab, simki ki tenga nangxing sumni chene ta me chuba tenja mechi. Morang ume chungmi oyun tengangdu chine ne cui di nyansin xute, chungmi oyun tengangne takju nangzwa xu. Tene ama chungzumki riwa yang yinde, myo yang titar chi sammyo, yangni simki la dongye suwarto. 다자 섬기라 틴데 키쇼 세게 메갸 메 틴데 쳇데 아마 가타츠 섬기 아메 킴두 뻬네 윤진 마송와 도치 양갸르요 라시네 카리코리 집에 도치 창라 동베 롭시르 띠네 아마르 섬기기 라자그 세로아요 참바양 낭두 유에바티 도치 게자 튀바다 니두 동와 저그 삼마나 섬기기 코카니 런이 치트 도지 삼바라 섬기 친사와리사 타다 섬기 튠베 코조와피 섬기 쿄데두고 모르토디 쿄친수시기 디니 나라니 카제동고 삼바 세브리 나라니 냠두 디네 듀뇨메바 카제 컨데스동고레 미튠기 따수 미베 미네텔라 섬기 이타 용수체 티튜 참바양 튠용네 섬기당 냠두랑 아레 다시 뒤 갑된 두고 카 총도 가부든 저 차고 좀 그 나다 냠도 된도 미네 네 우주 재미요 이내 양 뒤리 아주 강에 체두 죽은 올라 대제 나라 로아체 그러다 도치 장르 진나 디터 귀외 섬기 대외 이탄 체발 큐 나 섬기 미 샤르체 뭐 체규 메베 미 큐르 지다 투스 니마 티리네 숭 나란소 샤카가다 티소소인 수유장 수라 랩리메다 Semgi ki ngarpu tinda xieba na, doji chigyu mebar kyuru. Semgi, kyo ki lianze mizu tinda machi da. Tanda ngala gange chedu, nganyi la chugu di mebe wangdu dang na yang. Ngaranzu chongzu jik inba la samche, kyo ki ngala roa che gyunga re. Nga kyurang la roa kandis che gu re. Kyurang ki gyagri gyagche, me tu nga kyurang la neyo gyuba yin. Kyo la merin joya me tu nganzu jeba yin. Tanda kyoge nima nisumri na ngu gyoose nyokta longa yungu dugo. Nga kyoranla yi kandis chigre. Samgi ki gacha xie mazhar kongla chungmi oyun tenkang ki milip. Samgi ki sambar morang ki nyansin shubar nubu tuandu nyammu. Samyule debar gyamne ngakdong kang ki miyang yung. Doji chi nechi. Doji chokbu ji ki gyunbe lhagu gochong che gin chimger zubadang. Kui doji yang zongbashi. Mi kaangshi ngen ryu dindar chidar kyurba yinam. Kati tangduwa ko chonggir nang ngui sokbar chi mebar pu chongzoru hingatamne liya yuna tata didrawar mi kyurba yangsi. Gesa rik ryu tobo yin samkien changsur ki mi ne zu didrawa tuna kari sami samgi ki chenyang mebu. Zitun shik lipchab yueba ngan tong tubtab mega. Tini limna Dētuan tamjie shūmī du chibat nū. Samgī gī chāmba chēnshū chēchir zhōwa tē nāng zītun gī chā yu la dūtun gī chā yāng yu ba mē kē mēnien rāng lēn chōngshī. Dūtun tēnzhā kē līmbar mōrāng sōsō yāng ngōtsā gē yāng. Tēni mē rīgū chē lēn yīn. Mē tēngā dōjī zīsīm la rīgū chibat dāra tātā chāmbar rīgū chibat dā. Tsonlaan tinze myo yi la rangi pomo kayaan juyaan shik minnam nyamdu dagbar loto wang mi tuki. Chambay lekun ki nyakhaan ter mosim ribtu chenwa ta. Chambay moraan yi dung ki jikdiin titabu chibar sim ribtu chenwa rikuru. Chambay tata yangyaan yungwa ta. Kyo yang samgi nangxin rigu cheba kyo mikdaan le myo rik. Ama tonan mi du kyo samgi la chayi chuduwa gyakba dharki ori jorwada. Shii ki porni donwa so, zeta donwa rchi. Teta tamche ame miguwa ne tar meba li chambe kane chen. Me chambe samtun dogwadang samgi ki rigu gyang tongla. Jukje tedrawa ni me tinga samtsu chebe jukje shik yin me. Wendi samtsu di ngayi la kyurba tongzi me tanglin chitak che. Mula jishik shonye yodze semche shik gila, semche tiri ki genbe mu semshi ding samu che mepyo bar gyurjin, tuan tete mu gupshik ring rang sem du tab che.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생맞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주 레워지 지지지.
5: 디카르니. 대종 롱치 년치 예공. 벽에 롱치 이.
6: 超不清净草公看不上，但他超不清净草先不出别里层的呢，给上面倒是。里层公墓草看了也，这个超不清净草成个小脚，里面看了也能是个存在中托一对怎么超不清净草，长门是牛怎么手脚存在它，就长门天干么东吧，超过长山大街东边呢，要不就是什么个羡慕多，超过他婆说没得为人个钱不好打，前面也提人去里层个南端我过走一。
7: 对我们这街上面到里层哪里呢？阿面俄罗塔那么热，最西边能穿卡尼车的雪衣。我里也超不清净穿，阿面俄罗西边能穿的，神仙那说。阿面俄罗塔面的铁巴拉，铁巴拉，月亮点把月亮拉，盖里月亮没那明，正经军吧没多拉。
6: 该下张铁打米，日本哈拉杨贝落出去当顶地呢，每日去牛骨山坝，他们去。
8: 长塘之外，单北绿岸去尼古吉去，落个唐山去，去别等于盲目村。七八，六九，十五，哈拉。
6: 超不清净草，公看不上。
8: 他在超不清净村三个村别里村地里，阿面俄罗斯提人去，我在阿面俄罗斯里村拿了阿家个超不清净村，村是谈着为些只卡级，你们就学一。他村是人家村村谈着，他们是不要吃的。这张村是一军是忙不济，人家给塑胶切皮呢，作为除了得定一件事准个是生意。这张提人去，我在阿面俄罗斯里村拿了呀，阿家个超不清净村，那么自己拿个彻底切皮，村是一军是卡级，你们就学一。
9: 小娃超不清净村，村是个军事地带，陪住团去的东区东北江心月。他前呢，乡里也超不清净村，村是个军事地带，今年啊。超不清净村，公看不上，俺呢，我妈去去来人。超不清净村，能跟天上村，能来俺们那去克拉斯王。 양나 서죽탕 뒤친급 칠라 클라사와 주두 세리카리 세야가신바 초하세니 제세릭 서귤가와탕 양하세니 초시릭 서귤가와 팀인 용세싱니 팅상 탈수시외 격허릭 서귤가와요리바 마르리에 제세릭풀 거리 격허리당 세메릭 서귤가와시라유 이내니 아무라기 말라닥발 초구충충 격허용산 서귤 청구연흥기리 강인셀나 만초타다 릭터탕 속도 농비 투인비 격허리 망보세나 만초속벌 네벌리 힘마 강양미 양카세니 제세릭 코너세벌리 팀인 주시리당 세메릭 라소 서귤가와영마리 양카세니 초시릭 코너세벌리 제세릭탕 세메릭 라소 서귤가와 텐헤미 디마체 카세니 사체 역초계 결과에 신부유나 사와탕 신부미나 사기메바리 적승청소 치갈탕 엠시교 기교 초출라성니 만세사롱탕 기차출 메토미롱외 초출기 교디인비 만세투예링부 사체 역초계비에 곰시디 마도와이나 공키 치카탕 엔시규라서 미당외 응수탄 시기리 사체 역주개비의 군신연바티 만추 찰롱탕 기찰라 늙은 섭신 속기위에 만추 두균의 천릭탕 투비의 세주구지탕 수주 커섭 지구태 더낭치굴 양 만추 춘의 축구카세니 능미탕 양토 소수 락바구인의 클라소교가

0: 지 양탁 벨리엔디 괜히 하쿠민도
1: 범랑게 저 친구위에 삼루도 유보거래 감히 제시 라로디버치시 보게라 나마 리즈나르 지고까치고 디나르 친구이나 덴덴 라로 고야게 렌지 닌도 카브지
0: 나마 리즈라
1: 어어 진행하는 님님도 나마 리즈나죠
0: 레스폴라
1: 나보게 나마 리즈기 고대 지그인다

0: 범람라캄사
1: 아자야라군캄사
0: 범람라 란타란쇼니디디디마르바 대야오체라야춤민도가
1: 아자양라 나 타란쇼가 아자양라 기나 군윤신부용구지 삼체 교고교난의 퇴요비 체자 암라리야 짜담로 주야무춘을
0: 아래 딘제임브리 체자 범란자의 승승세례동아
1: 얼 체자 아자양라 기란게 나지 담난쇼
0: 용안용안 범모 안 아자 갱엘리야 랑짜디닝지모 담제 안응아니 천재 점등카나 다골조아
1: 레스 아자양라 뜨제나
0: 범란리야 자조 토부치 동안 제자 아자게 란리야 렘기고 딘데 제비 능잉 좀 쳐리
1: 대인네 아자양라 쇼가 암라게 나야 자담는 두점바 십지 측이 제잔 참참나 나 부인 쳐라 숨기 나 쇼가 자담 부마르바 쳐게 마시
0: 제제 메시첸 범란 섬치데레 아자게 섬시 토끼 이내량 안조 범치기 응원의 셰비는 권리야 잡매비나 아니 소스르니기 치기 남바드야기 견조지 맵차다 케요 말데데 인도 좀 안조 범치기 응원의 셰비는 자증구지다 당는 신자조 토부치야디 하자 개침부르다
1: 시잔 메시양 참참 어 자이간 픽드 게츠드 좀 봐 양님 좀 스쳐도알
0: 제제 범모
1: 다 자양라 영영한 주어 미사 대관한 저 크스슈나 아
0: 범랑게 디게지 야우시라티스 다는 중앙 주 집문구 출리야 다 소소 권리야 다 유협이 잡무도 다 영이 강 그제 유매 텐리야 삼단이 뉴뉴 인기리 어 다 대야 체리베 동지 제바 시비이나 밀리야 하람짜간 치 체도 야미 중이 잠 유협딘 데시리샤 다디 이내레 코나 주게 다 추제다 디신기 미치 용기 짜리야 다 최바체 정신딘 데시라 버바 셈도 야 미기 짜리야 간지지 세창 기딘 데시 마르다 보모
1: 제자 셈도 지지체 망군데 창게 개외 토밍들 제양라 양님 규토스트드 좀바니 자 망고딘 제 메베스슈돌
0: 제제 봄랑스야 다가란지 먼저 넘규 작간 지지체 드드 좀바 작간디 파부시다도와
1: 어지샤
0: 이내 딘데스체 작간 치치돈 하즈 님보 뒤제 안 안조 넘규 템 개비야다 다는 신기 자서 토부딘 제 차브다
1: 알라 다치드 딘제 임브지 아자양라 기란게 콘소야기 창게 쇼마르벨 디 미차자 딘제라 멤버자 카시아 도스토도 짱망고 유브다 카시아야 짜뜸 뜨단데레 짤렉실레 메베스슈토알
0: 제제 보모 다디 오네 넘규한 주 초에나레 이네레 짜 케바 유딘데 몽고시 동아 전주 망체지 수수기다 규다 딘데레 저와요리라 티싱기 소소정이 넘규네 레버크주 제마제다 해가 저와 유빈데지리 던도 이비나 안간주자 쭈베 규림 나로리아 랑게 축제 담만드딘데 쭈베 겐게야 다치수 소소르니 잡히야 이네지 티싱게야 골레야 빵네딘데 레제야 잡히야다딘데 지제야 카시 짜뉴뉴유 양카지 소소자리아 다 송교치야디 야고 용두즈마 아니야 담몽고 유빈데지
1: Less ajayanla shogang la chuk xie gib du zun ba da phi zhuan de le yang su su nim gyu ge a class ya dan de le joy yo ji ji ba le
0: da ran ji pu mo pu mo zhang ge di ya wo shi da le su ani kon le ya aja ge xie be ge da chuk ze yin ne ti xin ge su gu len ge dan da da de te ga zhuo yu be ma ze do ng zu ge nim gyu ge se ju de dan le te ga zhuo yu bin de shi ri da nim gyu ng zu 我这个日子，那提醒给，那出去点别个生日，顶着啥呀？用茶杯呢？俺那让给，这皮呀，一年的提醒给这三不差呀。俺那人家里呀，当买不顶着给，给蒙古小的。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땀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땀니리체
2: 시제라슈비 비르벤더 남바탄 점니 사조 칼라 유베 베겔론티 생예 렌게 꾸엄사 사투 응어서 등규 제베 레차난 제월 가르치 말레 제조 교슈게 빈주이 신제렌게 드링기 뜨진 디나 벤조 참도 드론치르 커룹 추기 예코 림비 응미 슈샤리네 참도 드로체 냠보 라르스다 미냐 고비체 슝네 겸네 탕진 쇼브드 나비 토네 군기 제람도 샹베 망초기 딘조 챔부 토바 마세 중화 미리 지춘 조비 두시 사전 등 지조 시춘 냠래라 군디 투비 꼬르기 땀니 드프 꼬르기 슈기 임베 텐제츠 센시

0: 다다다가 미한다 가래쇼 응게 다 비차게가 너무 세진다게 수준단도 오거나 다 작자도 여마호야 가제르 다다가 따대자 따가다나나나 제 도토겨나 도토도 따트니 도는 때 매샤 퍼진데 따가 미마글로 다다가 미하셔서 다 매차도 다다 미하셔서 다들이
1: 어 매자
0: 어 벽이 제쳐게 도니다나 다 미나 멍봐
1: 와와와
0: 어 들이들 매차
1: 와와와 뒤지 조회
0: 어 진주 다가 조청노라 요래데 범목 진짜더래 더나 참마도 저래 따져오래 더나 로차도 따져오래 되게는 다 보고 못한 그 저들 진짜래 호 진짜래 대마제 바가 더저도 더나 안더가 로호 저 범목 오래 호 저도 로호는 다른 게 긴처럼 지지래 더나 저 메셀라더나 저 고수고 잘라탄 제다 라라 터져오래 되게 터져 사가 대 티니드나 저 저도 딱 지줘래 로호테 체레세나트나 보모탄제가 나라가 되라다 다송라에나다 자카 페지체 공탄탄 가자니티니 고 제다 화장피조다 다타모 조조기도 다다소 거기 보고 아 나라가 되라다나 열레 말에 호타 화라베토조 언던제도 만던제도 안다 강호랑조도 만다 강호랑모조도 조
1: 제세 주제게 요마로
0: 어 지조조사도 다모 다송 열레로 나라가 되라 다타 열레마
1: 어르와르와 요마로
0: 더 멜리 준세제르스다 로호테나나 다테나 헤고제
1: 아라
0: 맞지 리체그나나 다송 최사트나 마마마메레 어 따라베다 따티노 도돌레 데데데데 데네 헤고데 야린리 야리드네 맞다게 그리 칼로나 디고 다다 가고 저사 다 로호도 따레드 바고다
1: 아야야야
0: 데따게 제제 딘오라 데데게 테니 데 트로게 제제게 진제데 진샤체레라 데 보보레가 마마가 데 제제 딘 어 토비 어 대제도
1: 토도 저 쉬고 얼마
0: 토도 나이 뭐게 대제주 이디어로
1: 저 저거 많이 봐 대지 토와 토트 이디어로 맞아 이거
0: 레레
1: 대제저
0: 대 저쪽에 많이 봐 같은데 만수가 토아가 되라 제주 디바
1: 그러나
0: 그래도
1: 그러나
0: 대들이
1: 그러나 아이 마음 기다 균견이야 저러 아 전화 전화 지금 선두로 선두로 근저에 있나
0: 어 나 마음 뭐 근두는
1: 나 가서 그냥 가서 뒤로 가서 냐보 수치다 민영 공백에 다 선두로 근저에 있나
0: 아, 다송 텔라에는 대주로 참베레 동베레 야몽가 때 샬로크 온다 그 텔라는 이 다송 희게요. 되게가 마냐 공패 용바 라소 되니 되네. 양니 양도 충도 주더라. 때 폐지 양보. 동리가 나라에 같이 휴요.
1: 어,
0: 창도 그 조치다. 창도 조치 그 동베인한다. 나 국베인한다. 되게가 동노도 마냐 봐. 나 되게 나다게 처 롱 산노통 동조 누루로에나 하세가 누루되게 제죠 되게 다 마냥 공패 공무 바라서 달라 당가라 와치슈데 대인기
1: 어 당늘루 유지투야지로
0: 어
2: 변조 참도 중지를 거룩 추기 기급 인비 의미 시샤리니 참도 조친티 당진 쇼브 남비톤 첩진제니 수교리네라 군기 도나다 군기 첸리 투비가 중화 미리 최준 소비 루시 사대나 지조 청두라 군지 지신이 바리 생겨는 게 드링기 사투용 오사르 땀주 집에 레센 슈장 다가시기 생겨 슈댄 자고

유튜 가르친 것은 드럽게 되다 되네 이제 이제 친구 같다 대신 나 유로 친구요 디인데 나저 어 누저 미리 대저 나란저 대여기 수유 중에 심주 지야 디 진단도 네 심주 지기 여리마도 콘조 심주 지기 뭐니 바다 어 다가는 지 콘조 고고제 자완니네 마 이제 가레스나 대여기 중에 미리 신게 배발로 녹진 치다 팀만 진니 마레 로신네 로레 마마 니스 지마시 다가는 시 배 계지 배리 배기 손도 가르쳐 봐 있네 아 드니 프랑스다 다가는 시 인지다 도바기 시계 미 망베 인계게 토하네 그게 뭐 뜻이 되죠 야야 문도 삼자 동안 돼요 미스 주에 맞아 나가는 신비 차샵이 있나 나랑주 루규기 간데 원소 중요해 시이 남부다 세계 남부다 면제기 레지 남부라서 남부다 좀라 연이 의미가 있네 조조 있네 있으리요 미리 와 있네 지지시야 계제를 신 시계요 대소 망제 수 시계요 미리 신다 시계요 이네 맞아 원이 디인도 삼례삼무 동조 당연도 원에 지 롱품 계제 무초에 넣어주는 연구도 디인도 안주 미제 디 매번 남바 주 초에 양용을 주는 중 짜진 중에 이제 진단시 받지 윤진시에 백해진 것이야 백미시 계진 것이 니에 떳떳지 기토하네 우주 시민이나 마랑조 렌다정 대지 여러가 별이야 다저주야 남무지야 딱 만주에 밖에 다저주야한테 지 검수의 짱마도 디 격주는 링에 띵서류 그게지 유매 도난 거 지금 안 해. 당 안 저변에 보여라 다 저줘야 하게 렘루 디다. 다음에 신디 개중 그리니 뭐도 좀 제비 있나? 디 테라 가리당 제와 열었으나 신뢰 디 지딩 함 주주다. 나한테 이 심지에 봐. 뒤지게 저와 근지 유네디 네가 내 뒤시 개버리. 당 안 저 디 개중 그리니다. 다음에 신 중주 주 외배 과바 대소 하면 없지. 망고지 주도나 안 디 기전에 진짜 망고 시부지 주제. 아니 소소 배절에 종류를 딴 거야 코리올에 맞아서 쓴 거야 어디 지금 린당시나 춘진체도들이 린당마시나 안에워 묘성야야 되지 어디 디인도 배사잖아 다저간라 추시 남무의 진이다를 바마 사실에서 추장 사실에 조용구를 봐 추시가 본 디 가르친 거에서나 중앙아 춘이지 중앙아 중앙아 디는 떼네 아니 그래서 중앙아 돈용 주어 있나 양면은 주어시 중앙시양 중앙아 돈용 중앙이나 난주기 생제남 세수의 왕당 얘기지 니 순대라 중시당 중앙시기 당당의 난주기 생제바라 뛰어주기 대화대 순지라 아니 다져주고요 야 루규기 야좀 대배이나 폐진 농어동조 숨시 대도구지 딘진 대도구요지 배차샵이나 어 난주 중앙아 장유도 삼바 도마 농창유구나 어 당 니 대비기 춘이 리바디 랑중 캄당 아지 주기 심체 야매나 친뇌기 지니 칸다 나주기 심체 바 니데 뚜뚜 대와 유제 친뇌기 중심 야매나 중앙아 멋고라 되네 나주기 심체라 디기 주고 유베 내로디 나주 롱어 동조 시고네 디세제게 요래 단다 누저바 라소베 신에 하고도 디 인도 나주 링네리 린단디 디요 세상디 삼로제 당 도고메도 와 나주 남카 남가 동베 잉레 롱유 롱 차량 터벌레 중앙 미주주 미주 차도 터벌레 중앙 사주 롱레 매주 매레 추주 추레 사주 파팀주도 사주레 팀주 매라 팀매 롱라 팀 디더뷰 내주 내루 시기요리 페나랑게 부디 시루 예두제 다음에 병기 배자도 좀 나눠라 중앙 남의 인물레 공화 치부지기요 그래서 시기요 디 가르치기 그랬으나 완전 중앙 남의 인물레 공화 치부지기요 공기기 따와지 시에베리 공기기 따와디 전부리니 캡다 징게디 개와 나가 놓으시 미세기 떠주지 디세 개빈데 세르바 남바소야 디나레 레자랑제 나조 중중 나조 라데 미 중중제 어 남주기 예세 캡베토니 디나레 레자링 그 중벌이 맞죠 공기기 따와시데 미 공안리 기바다 뉴주 공안리 트베 디시들 바 디마레 중앙알레 가르쳐버려서 세 콜라 이 공안 잡아디 중앙에스 디시기다 디세드 마란즈 베게 신뢰기 지딘 감다 난주게 심제 바라 뚜두기 저 디더비 워 춘이 지바데 진단 신제 아미 신의 별이 발라 심주시기 요리 이는 아주 디 시랑 문지 진의 요마레 아니 롱바 간다 제가 조제 고유는 내지 당다 당대 신의 양 꾸지 뭐 주로 까고도 봐 다저 조야 되나 춘진 요리 때는 마란즈 망신 지금 나는 요바 간대 왕부 지라

0: 다저
1: 경환한 건 노브리 아 계집 표리가 경환 된즈 시에네 가르스 거서 배우고 수규진에 송제 아니 지게 민망부 디월에 로제니 디버지 디 레자 통제 표리베 심주지 표리베 심주 디지요 제가 먼저 네 봐도 수규진이 준지 디진 다시 야 수규진에 레버 잠기 강가 당내 마치 대 시럽디 떼기 떼기 양탑에 로이 제디 드럽게 드랑 튠바 미지기 소화 야면은 대가 我被别人 오네 디지스미지 셈마도 지스미 말해 근데 지스미 말해서 미러 사바 지에보다 님도 링에 사바 지에서 링에 사바 지에서도 가르치기 위해서나 신의 고장이다 신의 고장 고치나 니지 뭘 해 잡을 계지 배차 사비나 등급이나 체리기 돈에 정중 감적 주야 냐면은 신의 지긴 감적 주배나 허킹라소베 손대베게 바게 치몰라소베 남샤 망부 시부지 손 열어봐 난주 띠시네 원래야 장고 주나 난주 배지 미렴 주고 내 잡으지 나 먼저 가르쳐 버려서 마랑주 매번 나버츠 아니 근데 손도 띠신 좀 낸디 제제 아니 돈이 잡으지 그런지 제리 간에 이제 손도가 난주 매번 이제 손도가 제나 그냥 가발리 들으스나 오 개반 나버츠 님도 돈이 제세 대리 되어리 계시 마람주게 매번 넘버 2랑 진바당 다듯이 수규진 얘기진다 파 6샤 신내 세리라서 베링이 원래 장고 주나 뒤 남이야 전에 세상이게 말해 먼저 주고 돼요 먼저 사바 계시 세상 리더불이 세상 연합 공수도 와 수규진 얘기진다 탑라 케베도 윤진 어디 제도나 나야 난 조진 저게 변하는 소매 계제디 쉬우지 해서 것도 수규 윤진 체크해나 사도 말에 답치스 어디지요 디디용에 봐도 수교적인 얘기 진단시 이 균지시야 탈레 개베도 균지시야데 백해 침불에서 그리고 시바 잠내에 시도 돌아 못 줘서 많이 받지 지금 시길 시비나 단 디 말한조 드럽 디나 사람 중의 중심에 말한조 삼로 연계 나셔가 남았지 마셔버리 간제스 마셔버리스나 완전 만족을 인내가 능 주는 것이 인내스는나 딘데서 양은 로칸 소지 양은 진이 칸 소지 딘제 지기나 로나 링에 고유 예바 마도 망조나 링에 고유 예바 하고게 요마 딜레 도디 견조 렘바레 견조 링에 요마리스 더웅웨메 링에 사드 징게디 망조지 나저부 차샤미나 링에 오주 징게 잠지 야 나저 슈 통슈 이거 지신들이 야 지세 자신들이 통슈 소신기 유배 비주 지신기 유배 매마 디더부시 만조 배차잖아 둘이 시에게지 이네 만조 둘이 되래 가보시 지 이게 말이 디인도 만조 삼료 두시리 가리스 망조네 링에 매샤 지요 더워 매 링에 사도 지냐 망조시 만조 지조 간에 여바 함 야면은 링에 칼라 케제 아니 그게 차례 난게 나바츠 망조 당 지지지야 누가 추 다 링에 다 망조 바라 해발리오시 이 해발리에서 안 가르치버렸으나 나주 초대로 대가 교육입니다. 초대로 대가 교육입니다. 나 공부시에 난다. 오늘 전에 링에사도 진행 망조지. 하버도 수주 링에사도 진행 망조지. 링에기 흉루사도 진행이 오늘 개발이. 개발 나머지 흉루사도 진행. 좀 지렁시. 떠주 성세와 사도 진. 이내 링에랑 사도 진행 망조지. 탕구 매배 송개 망조지. 말한 주 배지 가버리. 어 나가는 시 강화 장계 매배. 안주 캄바스 민지 소시즈레 모두 지신즈레 캄바디앙게 만족지 진내 원마사 되 진내 만족지 당한 저 주 삼부디 당제 만족을 내 메시지 딜레 도디 한디 지조 드럽디

0: 나나 강에 치수지 가림 저도 요랬습니다. 때나 뜻이 시베 강사지기 대지 잡아 있나? 대디 링에 제기 쿠류 디게래야. 하는 원죄 제야지다. 링에 제기 쿠류 되다라. 코랑게 진당어야. 삼리 도시 또 버치야 마도. 망조는 셔지 주야 삼도데 요 말이. 대원과 매지 네 제지다. 지도를 대신 게지나. 네바도 망조나 버도라 삼료 고도 셉시오리. 어, 배차 잔다다. 링에 제다 망조 바라나 해바 삼배 해바 쇼차베쇼. 키랑게 링에 제주 지선 니게 말이. 신이구만. 미지 개바 근제 차비 있네. 그 개백의 연대되다 마 진단을 받지. 오 시준 뉴스 탄을 개백 돈에 민남계 롱주 체제 미리가 협치 준 거나 내바도 망조당 리바라를 리지 체제 망조가 진내디 당연도 받지. 이 내용 말하면서 망조 망제 근데 차지 진내제나 바라라 장다 전부 시우지 차지. 온 도시 체장 아까래서나 대가 그발 조례를 해서 초고를 조정해요. 어 초고를 조라자 망조 망부지기 고라조 라바이오 대신에 이 서신 대대치아레 강바 대대치아레 대조 리네 이 마하마 고체 대조 균지 마체가 디육샤제 털럼 신다 지기도 내수도 지기지 가르치기래 아니 리네레 지자 아니 이거 쇼도 보도시에서나 남산 중대 나라치 상한 십수마치아 저거 아 다가는 시 정가 십수마치아 저거 뭐 유보사가 저 삼디 되는 거지 대 가르치에서 대증 안 하는 거지 키랑주들이 내리다 디균진천에 태가 초고를 핑기지 초고를 피나 디네 시리 약계 땅 도구지 초고를 마 핑베 아니 링네 약계에서 샘다리 디 안탐보지 태가 어째가 대주도 제가 망조다 링네 바라라 해봐 링차 찌네 아 망조 남바초래 링네 요리선배 두신 안한주 찌에 땅게 요만해 디 인도 예바도 조언네 묘도 지난 미리를 갱기 지조를 갱기 오늘 링네 지에 삼로 윤계지이나 망조는 지지지지 망조 교내 묘도 삼료 고도 세지 코조 랑게 리네 고유를 예버서 버리 이 내내 배차샤나다 미케바지게 깨제 다친부터 띵서고 그제시네 망조의 대상 용료도 그만해 망조 용료만 돕나 왜 망제 신조 망조래다 신조 망조 되게 많지나 샘다리 샘다리 미카시지 비게 집에 지기만해 하서 종계 비게 집에 지기만 신조 망조는 삼료 고도 마세나 남양 지승이야 용어지 재정에 봐도 망조의 세수도 오지 망조의 인내 구도 세수 다원은 망조의 인내 구도의 근제 세수 계란의 수교의 인내 규모가 오지 계란의 수교의 인내 규모면 계란께서 지금 그대신 망조 당연히 두고 말해 계란의 망조 뒤중기 깨져시에 두고 강하나 그런데 대라 대점을 세웠는지 망조의 삼배의 장자도 두고 깨져시에 레게 레당시에 두고 있나 신의 아니 망조고 당일치기 망조고 당일치는 아니 지난기 삼배의 삼로당 아니 직전당 크지 오미아유나 제주가 여지 때나 디제트부지 기겐지를 차시하네 기겐지를 연당 크지 유비 있네 기겐코랑도 연대인데 마 치료 유도 응원받치야당 민소종 지역구나 이게 시에제 되니 지금 말해 원래 미기포부지게 년생에게 소울 년생에게 마소이나 그랑게 링예진다한테 콘조하고 링예진다하면 그랑게 이제 야제 야시네 혹은 뭐게 레고도 시 또는 걔는 안 요샤스다 걔는 안 요샤스야 돼 그제스 노베스나 그랑게 링예진단 신 시야다 하봐도 너도르면 너무 소신이야 말이야 듣는 시리 마음바 배 배제 양면은 시리 이제 에 배조리 간신도는 배제 주야 삼로유나 예바도 계란을 고류 주고지 고류 가리 중에서 망조 되게 예뻐도 삼배 고도 세지 두렵 주주단 되면 삼모 여기서 뒤 삼모 여기가 썩거나 계란의 교도 고도다 되게 깨지시는 거지 시어거나 예뻐도 계란 수교리 내고 수교리 내면은 망조의 교육에 당해 보라 제도도 많이 망조 당다 수교를 가자 두불 찡대 저지 이제 다 망조 되게 깨지시어 주는 예뻐도 수교리 내고 좋지 예뻐도 좋지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2: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라주 중에기 야게다 버와 네 슬규 윤네 승인디 ngebar tu su lindu gane lemba de chap ju dong mi ri ren ni gi ne ju ri ya ti ha ja chi ke cha si ri sha se
3: zhe men dou ju yi nan zha ngo ke ge ba gi lin ki sa de bo ge zhong yi nan da da zhong de su su su nong lu ni mi na mang bu qing du san jin du mu dang si da ni ga ge nang ni di di zhi shi de che wei yi ku me di ni ga ge nang ni gi dang ni ke di ge zhu zo ge ge zhong dang ju lu dang ren ni dang ben jiao dang da ni zu mang bu qing chong gun du mi ri di ni ga ge ren ni gi mu se ge che ju ji yang tong gun du
4: 여기 탄당 안한테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네 여기 네네 대비진이 디 로규들링 다줘래 마세가 땅 안한테 셰 샤브디네 하장 표송 속고 대딘 로와 갸조래스 디 집도 잡았다 여기 네디네 가라에서니 규진 구때 로규진 구 임바 표송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체크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 기드즈체
5: 생남초 콩투 링게게 센추베디니 기겐치모 겐탕뉴란네 수규리네 고게 치츠고라 졸리나웨 낭튼디시 틴디 강준 시리 체크 시베 리체 순참다시의 리첸디 좀지 적용 사고 체준타 시시 챙고 낭케 바산츠라지 그나 시메 리체나 양게 제요 링게 슈덴자워

0: sumba di karasana tedar jukbe de tsu sinere den namba chitabu kone jukbe tsu shebadre shiba tedar jukbe ona unju gike ngabo namgi goba jishir jukbe tsu temba tedajigi namba shi shie namare teda jang kongdo ngazu damwa jube jukduwa shiebe gobla ngazu sungdinde juba la jinjuk shi jowa ni nyansam tenbe tundu jari shiebe gobsu shu chuba nengshin jinjuk shi ngosu sungje ngunju gyang du ne tenju gobsu chungwe chiba shi ni nyansam ten jayi tundu jaji kebar labar chikoyosu nganzu dangwa juwe jukduwa shiebe gabla ngode songsumbar wala di nangshin chiba shidi kang tang kang imi yangma na ngunju yigi ngabu kang rungshi namba shishi gone rangu jugudu gube mingshi yigi namla juk gobe tsudi ngunju ki jugba ngosu moshie kongla yae na nganzu la ya di tena wade ashama nge chikang redishin 我的书个音
1: 新年那么做公共商 当代前那么做新新八天呢 平常龙井年轻列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 列前地人 平常六的前面给人起码 七年多几来年 培给人打出日别过了七地南西月别新南月秀
0: 지강 담무도 니송으로 봐 대다리량 시체대시베 지강지 때나무데 지강디 나도라 천다 가르 때문에 베스나 대다디 문주그 이기 메랭오레 로알라 문주 이기 나요 나부 창만로게 있나 메랭오레 남바 시싱원에 장그 주유도 교회 민시 이기 남라 주괴베 주디 나도라 때나무데 로알라 이급데 시체티 시베 티슈두가라 테디카다스나 시부소소 강탕 강이미 치매급려야 정교유바 된디 때머와라 티네 강아 죽지 강괴치 지다르 죽지 지지르 지시 시바 와도 지강이기 남배터네 나돌라 떼낭바데 제자 문주 따기 주바 무엇을 무엇에 콩라 오나 주바디 나바 멘다와 시시토네 주급에 추디 지강 타무디 나돌라 떼낭바데 지강이바타 숨어서서 나네 딘데 충모르 와라 강아 주지 강게지 지달 주지 지치 지 숨으로 와라 다시하면 아주 지강 티다 난게 고등 강이미 모두 쉬운다 지강이베 걸라 강라 죽지 순순하라 강라 죽지 집에 강아 강디 가드 때마도 베스나 지드 때마도 와라 지드 때마도 돈도 지드디 강디 가드 코와드 베스나 민시 이글 코와르 와라 강라 시베 라티 가 때마도 유 때마도 와라 오나 디 돈두나 민시 이기 강탄 강라 죽발 치바디 치바시 당토함에 독자디 인바 지강 디나라 유베 강라 죽지 제베 주시디 나돌라 떼나오르와라 다디 떼나마다 양컨데 송데 강기 제송거데 강기 제시베 강태양 지르데 르와라 지르데 디 지르인베 강기 텐도 가르코어베스나 문죽이 이기 강식라 코어르와라 어야 기디 가르세어르베스나 기디 치바세어르와라 제자 유태당 태랑 은주기 이기 강탕 강기 주발 치배 주디 신발 체균 니니 당한저 롭종 체기 치바시 니버 인바 난저 도구베 시자 치다그 낭스 니버디 인바디 강기 치집에 치강디 나돌라 떼낭바데 디송제 샴라 가드 숨으로서나 치달 죽지 숨으로데 치달 죽지 송내 주유기 민시 이기 태당 태라 문주기 이기 태당 태이 주기 유나 오나 대추 다당기 탁생기 남바 강당 강더비 차네 주구 유메 시바 체주디니 치바 숨바데 당아주 신 괴베 시자 림바 숨바디 인숨바데 나슈구데 가르송으로서나 지치치 숨바데 지치치세디 가르때마드베서나 나도 광래

0: 我那是话的，我那我就一个阿婆康熙，然后就是九百名西一个铁大了，国宝康熙九百七十九名，先过个来数么的，第一呢七八十八来数么的，九名到把七九第二他的，俺就想了老总写个七八十八他，俺就到国宝到这西家屯十八的银包的，现在。 七八十十八的，俺做到这些家，全十八的银八的，车上七八十十八的，俺做到这些家，全部收拾银八的，提纲第一个呢，到站，电八七八的完了，但十八开的是呢，下面改八十八个不了呀？那热的些呢，天热完了，那俺做木头老总拿那这个的，但下面俺做其他个男生，你把改八十八的收工大了，改八十八了，其他个男生一八的呢，慢慢个完了，空了呀，七八十十团的九个人送到站呢。 完了呀，老总写个难度的，看了写呗，七八十，说说就完了。接着，给把写吧，让其他个男生也要签呢。等你看了就把写吧，看个就把写吧，其他的就把写吧，机器就把写吧，铁站都没拆，看了就把去写呗，够了，小军没就把去说呀，写要的。接着，男生吃了可些几个团呢，俺做我的钱求个的，俺想了，俺其他个。 男士要吃钱，家就批个农村三百八拿不啦，我的收个银。其他个男士谈不得，俺他的看了就他看个就你，天梦都写吧，写呗，其他男士就写不赢。看了就把他看个就把你天梦都写吧，是都在那有几个写个人写不完了。前张也是呢，第二年老师结果呀，给国宝要嘛的，是完了。
1: 现在看的是呢，看了就把村的新白接了，看个就把田呀，继续关注团的新不落了。现在我就开办这边大队个点就一来的，听上个开不走这边，送到个直播顶点那了，看了就当看个就你的几等团呢，推梦了写不下大的。现在俺讲他的爹呀，推梦都写。 到那第一个了呀，找了肯德松我的白是呢，看了九百七几那是，这个你不得破呢破汤没了就，这个什么的没呢没汤没呢啦送不汤，这个西北个了没呢羊呢破没了我是，这个西俺做了呀呢，看了九百九点半小了，看个九百九天阳是我那我的。 用这样看的来是呢，本来提纲里头定的松松啊，破呢破汤没了就送不完了，破呢破汤没了就送就在呢，汤不破的看的是呢，我就个破鞋不完了，我就个破的皮不完了，我就个破皮呢，你别破汤没塞的呢，明细破汤，明细没了写个药的。 第一呢，我就给破一破一个，明细破汤，明细没了就不认识。早晚呢，我说点不着了。前张看了就汤，看个酒呢，天梦都写不赢呢，继续工作用过的，是吧？今天送到这呢，早晚搞了呀，看了就不汤，看个就不醋。 写别个了，提纲提给出艰难些，俺做了看了就不醋的，我就那么的。 讲了，俺七刚热的心，家就批个龙井三百八拿了，我的收个银。七刚他们都天天送我的完了，看了九百七几那送不得，看了九百七几那西北七刚的，今年吃我汤，明年吃我铁的连脚就一百吨，三万两百团呢，点那么的，完了，天啊！
0: 明星一个康堂康了九百七几，九个月南北团呢，提接了七连个大，接纳三的家姐，九天题目，他个木头姐，连个九月呗，全三万七百多万了，一连了肯定送不的是那破呢破汤没了就送不完了，下面俺做老总写个难得的，是讲你不听到了。 破呢破汤没了就送不得，破呢破汤没了就几百七缸地能给汤不破的空荡水不能行，我就给破了壳壳的，我就破的看的是那赔完了，接着我就给破赔一年送我的，我就给破赔一年明细破一汤，他个能行，明细没了就不认识。 대나무로와라 디 두두자미 알아 근데 민시 푸이 유제타 민시 무이 유제라 죽집에 코든데 집에서나 디자원이나 말해 세부 슈버이나 시베 이와 지국요래로와라 다우나 시베 이와 지국요나 최시라디 컨대지 순국어래서나 조디 민시 이기 태당 태라 은주기 이기 태당 태자외 강종수 타배 다탕 터니에서 땡기 요래 요마래 돈돌려야 섬시 최고래 돈돌려야 이나 이십 최고래 로와라 포탕 몰라 죽수도 되나 포유제라 자와탕 모유제라 자와이나 그지기 강종수 작배 다탕 터니에 땡기래 그지기 강종수 작배 다탕 터니에 따쇼 대달 조의 서양 요마래 제장 포탕 몰라 죽수 지 주유기 갑조지 땜바레디 시베이와 최고야디니 대체무시라데 다우나 포탕모라 주버이나 포유제탕모유제라 주금메바이나 시베이와 지구가다 오나 시베이와 지베 문주기 푸이 퍼이디 민시 푸이 까자따자 남라 슈제 다탕 터니 강탕 강 땜바르 교어디 요아리 제장 디급라 시에베 포디 민시 포치두가라 포이 이기 시바디 가자다 자 시라 문지 최고 요아리 다샹라 포니 포탕 몰라 죽숨으로 와라 몰라 죽디가 동어리 슈구인 모디니 민시 무이로 코와레 라디 카르데므르베스나 유데므르와라 디데므 유나 몰라 주구 유베 추 지 갑조디 안저 하코바레 디급드 시에베 모티양 양안저 시베 이와 치구 유아르와라 모 유제 마르와라 안저 이와 치구 유나 모이 이게 유제 뭐 이마체 와라 시베 이와 치구 유아르와라 최신이 다 공도 시에버드 직벌에 대달자외 강종수 차외 나당 터니에 땡기 유메디 최신 중재 땡기 강화 주기 유메기 이와디 지구구 요래 다음날 다리 대시에베 모시두가라 모양 안주 이십탄 문지지 치가치나 부이 베이티 민시 무이 가차타자샤 다가는 신기 사 샤, 사, 남, 게, 르, 주, 구, 와, 르, 와, 라, 디, 게, 민, 시, 무, 이, 디, 래, 안, 다, 콩, 랑, 예, 슈, 베, 지, 위, 와, 라, 가, 차, 타, 자, 샤, 다, 가, 능, 신, 게, 사, 샤, 사, 디, 게, 창, 말, 로, 안, 도, 다, 안, 라, 예, 와, 치, 베, 거, 기, 모, 이, 이, 디, 르, 와, 라, 디, 가, 그, 무, 이, 디, 콩, 두, 시, 베, 모, 라, 죽, 시, 베, 다, 안, 라, 예, 와, 치, 베, 무, 이, 잠, 도, 머, 채, 像那 special 他跟能行给摩香给一个拉拉有吧啦拉姐中意了就不得接着他的爹写呗破呢破汤摩了就这边摩西多啦摩的样子肯定这个了苦苦瓜的呗是那摩的样子要对呗能对的摩汤他跟能行给心都摩摩香姐松嘎了苦瓜吧要么呢明西一个男当啊汤大松给摩了苦瓜吧的三五十五的接着破呢破汤摩了就这边破呢嘎家大家汤 摩的呢，明显一个男，大阿汤大松了一碗七百个给大松给母一带，吞吐毛汤，心都毛毛香姐，长么六百毛的了，可苦个尾巴的呢，再不舍不得阿了。你在第一那啦，俺早开始呢，我就大姐就做些不啦，多点把汤，给把些不腻了，多点把过了，我就送什么汤。
2: 개발시에발라치라그낭시크시에지유베낭네지강디코덴고라야이나데시에탕원두슈베인
3: 탄다니 비친키 치즈쥬뜬닥다지 까망예
4: 생규르 생계남초 샴라다원예 까망예 생규년주슈인
2: 你对这个美国给谁五年兄弟谈这些牛市比这月空大千把他娘多叫你

생각 너무 좋아. 망세기 낭세수 교배 레세기 낭된디 갸치싱 웬네 타발리아 싱조 튕기기 자치지르탕 초주소 유롱스스 캐지 나서 유비네레 다 싱레기 레세고네 슈비네 진다 숨니 사비 모티기 튜타 양다 숨니 저유 둠유르기 튜 된다 숨디 싱조 둔두 튜탕 군다 숨디 뮬로 류조기 튜 임바단 레세디네레 铁塔顿别，铁塔当玉璧。

수균 기업 공시의 삼양은 녹수기 왕기 폐매디에는 쇼골 라고 준비롱의 시수딘 제진의 유입지를 샹 다디 시에지를 배차샤비는 예구 록정 신토 낭아 폐배만낭 낭아주 공주 기겐 낭아탕 흉갈주보 낭주 충충로로 자모 까묘 공안 계좌 강야미발 仍于错了老周，都不约不起的下了。

0: 这个不多，你这把制作根据了修文马赛，听到制作根据成为这把你，你就前边听点开会文件制度，文件题你就前边谈你这边开车前的旧案，然后每晚做球密度，老保东主义内部辨别给团建短板，老保你把图你就前边谈你这边开车前边推荐拿这个谈，开的。 推荐他空心案，艺术开车，来给推荐艺术艺术，我定这个不接，卡些短度。 三个连接公看不上，谈到连接呢，先先别连接点呢，听三名论连接这。听个安全热过去，制作错位处，路中忙不稀奇，偏转牌机自动提，卡里确认不细心图，推荐通通是个难了，人家八十零个月是。
1: 顶着印度，有个铁站没变，明年推出人不稀奇，难以呢？看不进那草叶段，偏转去西军也不谈起路去哒，也不铁做，没断了，汤别够了。三张泥丸，见到忙不及，吞死个谁？开始偏转，跨过前途不易呢？见到地人先塞土不塌，也弄个当不顶着人不易呢？看最来，看吧，你动当压机，两个一年轻不要谁？没开始计算板。
0: 我你三张泥娃了，见到他出租，他那也能承受肯这几年，天做苍茫，我你三张泥娃给团大人不来，但也没想给提出去要给王家买了，听路一跟着贴，贴完提出去过也要买谁，什么个谁？团我买也呢，这娃买不定这早晚的买谁？让给去请俺也呢，轻装进拿穿的去新白，前面成吨去往了送脚摊，张娘摊，轻吨去轻装这娃送脚，提前制作水杯点零贴，滚地接东西，中华密码几吨几个币，轻装承受了我国七百接近三亚定的需要谁？接近第一拿了些白，轻装去承受三亚定的，前面娃也呢，你动当不他，他别当吧，那次当年忘不准见说吧，明日让俺来村镇去吧，提前也呢，云点人心去，慢别动啊。
1: 今朝规划说的七点了点钟，吕布谈三路再六七百七九几的四个小时。下面我那次，跟着清水来下看去，清水把罗山平洲来的念头，清早去承受我国他，搞动所提的，清路清水卡进了，就难度。
2: 三个人家公共商，他来安全来镇的拿到了呀，那边人家做的，昨天学校给南端的青藏机的，就是我们查东，哦，青藏机拿到了呀，你查住个通嘞，都不当呀当，哪只当呀？第一天了呀，你年纪给接近一年的，他那先给，你青藏机查东，那我个这边接近一年的，啊，对了，他通切入去了中国二十的，他清楚，明年一年的。 아니 침정 민의 이날에 디테일이야 대외 통한 쇼실 레비어스 하바도야 아 안주 계급이 지로 니동 때문에 중간에 도수 매체가 찍은 일이야 아니 갈수 있는 안주 팀장이 차동라 뭐그 집에 제림 땜비 차버리 아디 땜비 차제 아니 다 계급당 정용 디기 차본 거 나로야 아니 다 미리기 대자당 저의 여기 가자 초기 니주라스 땀을 했어 어
3: 但第一个拿了呢，开了村个月岁数呢，哈巴多呀，啊，俺说，哎，自己当，经常跟拿了呀，你查东当不当，听见给，在哪儿就当不当，听见给，伢就一般人说呢，俺且人说呢，的，今天跟农村里接当，经常给拿了呀，你，山上哈基本上是用个马来西亚人接，晓得吧？人家哈基本上是用个马来西亚，用个马来西亚，平均嘴巴当，经常给，伢就穷在那里，全部人家来听见给听了呀，平均呀，你，就用个是用谁的，开始嘞，嘴巴是那么穷。 大王判定的是那么重的，包括他大把用过的，你制作能做些了吧？一年呀，啊你，绿皮脱了，哪就当些？查东，我听见给那把钱钱，啊你，才脱不进那个二十。你提他了呀？你从前面举起来，到你别说你说不定给你们了呀？你等于虚假的，哎，他接近了，他小心说，提给给你们拿了呀？嗯，但他交易要给，确实忙不起，别玩了。我他提给给，俺最头上钱钱，除了我已经拿了呀，你。 平面了呀，东地当不人家了呀，金山跟南路了呀，你平面平均给他补个当起来，铺么东起来，东地当不，你说我今天找我来拆解，你同南去了转呀当，金山给朝东当东起来，我过去给人家给他，接着忙不起别玩了些，这个制作跟南路了呀，你同南里边当地铁了呀，啊，这些就可说了。 개송 치약이 딘제지 토난당 디텔이야 도시에 살아봤지 레비아레스 분한식 전부 제거고 도시 난 딘나로야 아니 중국에 찾아봐야 수냐 긴장은 나로야 아니 자동 서바디 내주 하야 되기 가자디 니시저고 네 가자 숨기 수영을 보러지 숨기아레스 아니 딘제 윤디 잠바 되게 다 지속이 캡게 하상 참으로서 되게 긴장은 나로야 아니 긴장 점진 마용바 제제 지속이 내시스네레 지속강이야 아니 축진 여바든지 마법을 하고 알았어 은 토마야 가르쳐주나 아니 김상근 나로야 자동당 안재기 내주 유리선바 아니 미지기 소수기 미지기다 지수로바 지당당 단나신기 유심기 대단하야 축진 여바든지 대부교 알았어 아니 숨네 지속기다 즉시 김상세디 지속이 대선충신이 수월바 계급 대선충신 디기 가르쳐주다 즉시 차탐부대야 Shujin TBS, Dilia Ketchaban Sunani, Chinzanki, Chadundan Jagi, Nesu, Yubadigi, Buguya, Anni, Salong Dan, Bugi, Simdang, Gisimkam Dan, Chigi, Lubo, Tanashinki, Salong Jurimgi, Sose, Ranzigi, Samatan, Tinjela, Shujin Yaba Tepja, Anni, Missimbaya, Gazashed, Yneri, Missimbadan, Joshi, Boba Meba, Anni, Taba Kerjandu Net, Ninente, Anni, Lapta Dromaduba, Betakasu, Tamje, Dine, O Tinjela Sobe, Buguya, Salongaya, Malibe, Nezu, Mabji, Tunguares, Nchezan, Anni, Nezu, Dinjaji, Yundisabanganjue, Detailer, Hajanki, Tunans, or Chekogodo, Samut, Detailer, Jetim, Mabji, Ares, Jetim, Karasunda, Manzuki, Ninjiki, Jetimki, Tunzensunbe, Narolayani, Kimzanki, Chadungi, Lerizonine, Chemajoba, D, Gardajimba, Dinjiki, Chichuares, that Dembe, Suyares, that digit, and then Gunna Cheshabana. 계급기 대비 나요 아래서 최선 디테일이 아니 소소 장기 재정기 다와대 코도 털었다야 당 아니 소소기 유격기 개변나 소소야 유격기 교환대 성적 제약이 다와대 털었다야 돼 개정 부실하려졌어 안 뒤인 나로 예수는 간주 그지 침상아야 자동담에 내주 예배에서나 안 담아대 지리 참바야 년신신의 지교를 안 니바대 미마침강아야 슈도 잡는 지교를 미만 증가야 슈도 잡아야 아니 소소야 내주 가래 타시고도 토마야 아니 그지 자동대 참 맞아보다 이제 내주 슈크첨부 템배야 주는 아니 소소 사장 가가지 아니 니바디 아니 부구야 아니 소정 체기 내주대 타주체 아니 순바디 그지 아 근호 요소나 근호 고자자야지 타주체 어딘지 요아레스 그지 김상기 자동대 슈크첨부 내주야 니내주대 他妈就不听这因素呢？啊，你按说呀，中华民族集团结构的年轻，第一个拿落了呀，你切度年轻的年龄的团呢，切不当然了是。啊，第二个就是呢，中华民族集团结构的年轻团结，你叫出租谈吧。哦，第一个拿落了呀，你告诉了他，独中党不参选的，哪就党不参选？哦，第一个，他最近按说告诉呢，哪就党独中党不参选了吧？哦，他内代参选。어그디기예민지가래디기예민기나로래아니그시첫화장집을임배주나론니문덕기아니주각전주당당나신기가슴에아강야제진저기유아레스그시도정당제김상기다자동당제마부시당제미래매진슈침뽑아아니하바도시바라소변내주하바인순아니론니일게론둥기부르기진저기제바주야기댐베유아레스第一个就是开始的，独中党他那些个哪句，人民给第一开放起来啊，我们人说呢，他第一代苏军时代的，第一那组没力白吃起，因为人说呢，青路给拖在了六个月嘛的是，那他第三人说呢，青路给拖在了六节的，年轻党、满清党的那个第一上起来的，第年轻的季节，啊你说说的，今天咱们年轻学一年的，你妈听讲了许多讲一年的，今天吃起青给。对呀，告诉你，大不讲呀，你这个年数越来越小。对呀，还讲个开钱不一吧？嗯，第一，制作个配件主要当金山西屯个酒店，也还讲个开钱不几差，这个越来越小。
0: 三个零件。
1: 中华民族军阶级侵占成就了我国前辈接近些不停的记录。你同下面讲了到中年辈七二十多年，中华民族军阶级各中年辈沿用民族团灭促进，原来我有两个去成都听觉级别头，纯正中。

0: 디 합치 교회 금쟁 가리는
1: 합치 교회 디다 라 참바 김내래 야 캬다 이제 지도 좀 죽으래
2: 저째면 그래
0: 금쟁 가리는
1: 아 지랑 계속 던져는 초재임도
3: 금쟁 망도 하시지
1: 진짜 진짜 단년진 파세 이제 보면 정세 지주다
2: 용아 용아 보면아 정세 어제 치아
0: 네스 빨라 하이 다딘 제스타 지베 키스 빨라다 암랑 마켄나 아 영이 소르스 게츠우이나
4: 콩세기 내주든지 기란에 천유이기리 디제손자 추구수 제시디다라 나마 직주기 나네 네 니난도 가보시
5: 나마 직주
6: 참디야리 뒤 디링은 즈게사미도 리체낭 티리체베 낭튼 참슈센스 언사고지마 양가제
7: 신내 뮤강 변종 예라 뮤강 기 뮤빈 학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게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로 부르게 中国新变女歌，偏重演了女歌。百威比拉的参加东村龙马当地的，研究这上面吧，高速三档塔桥王老的永伟，真是一门专属。百威比拉去的，大陆的桥王老的永伟，民兵军，真是的嘞。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Shuki, Ursintu, Yangtaki, Lamniti.
1: Shatsawe, Tenguti, Ning Yue, Yamuin.
0: Tadiki, Sensimbadini. Penjo Lunting, Yenchen Likun, Purgen Lunting. Jimdu Teddy Sibi, Lessenshi.
2: もう退去マジョリ先生給你的個書印了。貼著卡巴昂章的呢,初級青啊,頓頓國塔,初級尼古勒光昂啊,初級尼傑,初頓頓傑,君姐呢,龍真基貼著卡巴昂章,君姐達記,龍真基貼動列線啊,貼個書拿書了。其實查到呢跟著當對於那邊呢,貼個查朗比亞達記切著古南的這把了。老,見順達啦。
3: 他的管理业绩查出给准备他的几个吃过是吧了他能行贴着卡巴肮脏拉索被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2: 제라
3: 뎁디르바
2: 제제라
3: 셉슈테네
2: 셉슈테네
3: 이나로리 아주 요레스 이 타니세이나 딜테주세
2: 로로
3: 니브디 있는 거 조직다 가르치나 딤주 닌도 기 루가 루아 딤주 토덤 루가 닌도 루가 디게 가르스네 안한조 레세 나로로 차 요리 누 요리 로 요리 샤 요리
2: 초시 요리
3: 초시제 디간이야 뉴턴 총구로 봐.
2: 뉴총구리야.
3: 디게 양주 짐주 지 토덤 루가 지어 디간이야. 제 강아 차송아.
2: 리사리사. 마치
3: 제 초차송아.
2: 제 초초
3: 초차송아. 디간은 간조 단다 레세 총가 침이 군담기 뎁디 니도서질 직제.
2: 오.
3: 뎁차송아.
2: 리사 뎁제.
3: 디는 간조 루부기 지 디나리야. 총구리야로 봐. 안에 주는 뷰 디구스그로 봐.
2: 제라.
3: 셔츠로 봐.
2: 디
3: 딜리야 직제. 계획서 차송아.
2: 레샤레샤.
3: 디네는 저 가레스나 원천이야로 봐.
2: 네사드네.
3: 사드 링기 간조 진로 봐. 원신 남신 돌이야.
2: 어.
3: 딘데기 디 토틀이야.
2: 니마게라는 나소 제 테세 징스 Samir Jebin, Nemesis, Chip Saturday.
3: What is Sejolin? Sejolin, Chip Sejolin, Chip Kagal, Chip Roa, Injegi, Pigitoli, Tos, the National Anzo, Chick, Lesetaga, Tiny Set in Alaya Danzo, Dombeka, Jusuch,
2: Leseta,
3: Tigdu,
2: Lot, Chetana Commonson, the Segatia Vasio Sola. Tosi. What is Senokungamsa?
4: Oh, come thank you.
2: Lot, Kangasiaba, Lesen Tedon Kana, Musu, Chitrus, Tedinaruna. Lese, Tang Han Shu Yuna.
4: Oh, Sunan Shu.
2: Lese, Sunala Lesena Shu, but Toman Anzu de Tuchi Shu Yi, Sane Kinesia Guna Guna. Lese, Ankina, Jigurna, Gen Sundala, the Tega, Sun Shu Yula.
4: Lesena, Gen Sunala, come sir. Come sir. Sunala, Sunala, Gila, oh, my motor, Gili ini de tempat juga tu tu sampai mesti ke selain yang mai di kere ramai tipu tu mesti tu tu kan ayun buang ke pos tu kan jila.
2: Okey.
4: Ani pos kan, ani mesti ngaya cie malam cie, ani pos cie malam cie, ani ni tempat juga susu, ani kau tu mesti susu cie, payu lu susu ni susu cie, ani semua pas cie ni kita sih kita beri, semua motor pos susu cie, motor pos cie, motor ni tu ni susu semua pos saja lah, ani ika lu ni cie di tu semua tu kan jila.
2: Okey.
4: Midi mod nje top da sa mod tie nenga ma chim je yong guan ne ma tu li ma je je dan de bo du tu li jing mu du an ka ba ge de jin ne le ang mu nje zhe ya ne tu li jing ming si le je ye di ti jing mu du ge la an ma de ti mod ti ta wo ran di yin bian an yi ma midi mod ti ma tu li ma je yin an qing a de ba ba ri ne zhe ya ji mu du ge la an ti ge de chen ka ye ne ge la
3: mod ti lo ze tu wo re
4: o ni do chung ni lo mod ti ge la
3: a le an dan de xi xi di 저는 니도 중이스 로초 코메 바르와
4: 니도 중이
3: 아 니도 중이스 로초 디주단 신참을에
2: 로니 주
3: 로레라 십시리 차 나침브다 근데 시비게 가냐 제제 대비 있는 모르디 비게 가냐 제대 유비 있는 모르디 단데 로추네야 리에 차스나는 단데에 뒤데 슈비 로레라 십제 차를 동안 자매가 자야 제가 로숨 비게야 가냐 제베서 제제 로숨 나로리아 모르디 디 십제 침모도 제 모르디 자그로 침비는 대한 욕도 열다 진내 토덤 진이게 모르디

0: 이제 탁주 지가쇼 뒤주 딘데질 탁주 지가쇼 뒤주 드네 예수나나 아니 계란 모두 내주 가리나 계란의 젠키 사지 마시 중자 제인 그래 개대 중자 제미나 중자디 뒤주 다 다우숨지 다우숨의 여자 돈도 마염 단데 제제 아니 작으로 치면은 말한조다 그도션 도경사 차대어래 동요나 수술하게 중국지야간 차들 다 쇼스도 마염 벌어와 건조 당국피에 가냐 주디 라바야 가냐 제베 쇼리스테 여리 예제제 선한테 가냐 제스 이 쇼리 디날 탁주 제 영향이 님의 지단체 님의 중앙에 쇼스 지인 그래 되네 있는 님의 중앙에 겸 다우지 날 차고 그래 당 알아서 된데 예제제 동무도 슬럽지 다디 포고야 김제 가르스네 고란 게 다는 예 뒤니세 위 체진 칸이 여리식 주기란 거래 주기란 거 모두 이게 템도 가스네 디 조교 디 라기게 마 디 쇼링이 어 쇼리 당부디 나려봐 디나 제가 다니는 정변 후변 쓰래 쇼리 당부디 체리 나로려 디 배정업디 총리다 주기 인스티 용구래 디 디메베시고 주기 체비나 아니 디 침루다 개대어 단단 안조 직감로 주고 걸로 도와 숨진이 대 주부든데 십주 어 용구동아 대속한 거 도스대는 답든도 합치 카질 녀도스 카카가 계지 티비 가세가 오스도 시동자 바꾸기 사실도 아니라 단창고 시에로와 이제 바꾸기 시동한다 탑시민도 이제 뭐와네 저거 이제 배디 이제 스캠디기 내가 지금도 사실 보면 되는 아래 부급하게 날샤 때에서 오가 두고 유산들을 띠고 동안 제가 다들 초봉원에 전에 다가랑우유랑 다가 이제 카메베스 조절들이 팀로다 전에 뭐 팀이 차대요 제가 고랑가 주기 체위나 다디 캐나가 이게 랩제 냠모도 스무나 뉴스 템도 직육 문화 템도 규라기 은인이 이게 티는 이게 대유 문화 템도 규근이 랩제 안 템도 뭐 주고는 문화가 주고 어제 도스체제 캐나네 메가냐 제샤 아니 나 못했다고 이 아니 변에 탁주 근데서 가도나 제제 도속한가 즉 탑 탁주 지역의 고난의 대한 맵다 진짜 인빈 아니 팀룩이 지금 남지 교리야 요래 남지 시사체 조야 요래 다 지금 팀관이야 친제 슈도 개버스 여러분 진짜 진짜 요래 세단 디인도 디토리아 다 가르스는 모든 뉴욕 산에 템도 뭐죠 혼내야 가르스는 모든 년년대 모든 피게 치사오래 배제 당한 피게 레디아오래 이내 디 규디 모두 디 규르와 규디 다만 기란자 대여라 다고도 기란자 대여 때문에 규면서 제자 코란게 달 규부다 코란게 지 모두 담바 디 디나리아 짐줄레 저 템바 코란 달 규제 달레무이도 코란게 보고나 로샤여레 제자 디인디 디나리아 이거 지 체도 미마 팀과게 디나라 팀로 그 제세 여레 개디 다 템도 뭐 요건 달 규부다 디 조선 문화가 보고나 로베 디게 내주 진주레 주 클럽다 딘제 도스카냐 쳔니 디인 모데 페제 다완 윤교디 겐케고레 세 체도 미마 팀관 그 팀로 나리아 제세 세브시 게브샤레 다 개디 캐나게 템도 요르민도 세야 딘제 신진 그 지 딘제 그 타직다 롭소 녜제 딘제 여비나 아니 캐나리아 템도 뭐 교베 캐나게 다 겐디 캐나리 요레 템도 규르토 요마르와 알랭안조 템도 규체 규르가치 요마르 원아체비 거도 규르 교차다 수수수 로조로 데모 규체비게 캐나가 이지 제유기리 라고 담부스단지 로유기리 비게 낭다 모슬레비기리 안도 제버룰이야 비게 주버 오고 오고 지고삼 안디 버룰이야 도스제 다지 퀸퀸침으로 와차던 디인디 딘데스제 내주디 도스제 캐랑 제세 슈구인스 안차단 캐랑디 게디 다니에 슈비 미겔레 랩제다 로숨 십시 십제 마세비네 안차그로 나침으로 안차그로 나침이네 캐나 따구레 캐랑 친제 모르다 자로 당가 두규레 아니 자로 당가신 캐랑 자로 당 열 다이네레 탁주디 비게 제고레 안타 비게 탁주 제가 마요 비네 아니 비게야 탁주기 비게 예제 비게 타지 제모도다 비게 내가 더 죽지 두고 요 말에 자다 디 네키랑가 비게 탁주 치스데 진제 내주디게 바세브시 문학계 다님도 치 아 탁주 근데스 가도 디제 디세브티는 유래 도스 마세바 키랑게 치로리아 기제든데 치기 대비나 디나니에 다데 니가 하레 유메 자로 근데 두고 유메 소야 겐 하레 유메 템도 메주와야 겐 소 유메 디제 니 카스만의 슈샤 예스 아 도스 키랑이야 드링 드셰딘 답대우치 도스세 슈세기니 뭐 셈케나 소라
1: 네제기라 제자 메야 용관 침이 마기라 친제 군주레 단데 디거레 니제 마테니 아니 디 둘리지 마레스기 아니 미티니 예제 트숨다도 와 아디제제 미스네제 까지 도무도치다 아니
0: 아니 디 케라가 아니 도바 비게 나주 총계 미마스 중기 셰브슈테네 이와 시미 부 중심 어디나 친제 비게야 팀룩을 내가 진이 어리 이게 정우이다 이제 제대로 말해 팀룩의 로교 중에 팀룩의 이제 수술로 지쳤을 때 어디까지 제가 되다 내주 때 이양아 되는데 저거를 알았다. 건조를 그래.
2: 레슬레슬.
0: 계속 양아 주 뒤가 되셔.

0: 이제 시작하면 안 좋대 뒤주 땡으면도 보
1: 놀어 다가 난 예를 얘기하라 지 이제 거디 지 수제마 제다 수고를 보면 보디 니수디 탁주 시고 봐라
0: 이제 이제 법이 된 거리 피 제라 대중 뭐 만나자 만나 달 교 피르 봐
1: 제제라
0: 다 만나한테 템트 주면도 민데 만나가 대자 체진데 만나가 법대요 봐
1: 제제라
0: 뭐도
1: 제 탁주 제배 지니야 다 간다 십제 로마고 된데 제미 대장 봐 다 비미 잡으러 다야라니 차 잡으리 와겠라 아니 자로 다야 그 둘로디 신의 니 吐不及这是吧给了是的那些的满年病的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
0: ཁྱི ཕྱད མི ཁྱི Kangbana Shaya Kaba, and Leguna Shaya Kaba, Shashi Ruba,
1: Guyu Kaba,
0: that and Guyu Kaba, the Mepcha de Ruba,
1: Jabala,
0: Tokawa Chai, and do D. Carson, Maranzu Temto Kagar, do Carson, Dina Lolia, Injimijik, Mudetta, Puddi Kaba, and the Shaure,
1: Leslie,
0: Kashe, Nemi Mudakangus, Susu, Modishin, the Kangus, Susuan, Chosu, Sondu, Sodu, Kaba, you Motor, the Kuja, Modusu, Tango, Manimit and Gorba,
1: Jabala,
0: Susu, Jonseta. Modusu Tangu Yunanta Tabusuina Tara Ming Chata Tarang Chetin Kaba Shavina. Anikora, Maranzu Lado Kavana, Jingi Jingi Sungi, Goju de Tarana, Kutu Kutu, Goju Sede Shivjore. Inalia Jig Jig Tsu Tab, the Jig Jig Nati Dinala, and the Jujig Tsu Tambas Pangdin, Wa, Tabata, and the Shunde, Yot Mavit, and the Cheta, Din Du Takaba, Ningbacha Dinala. Kurang dinalia, Tadona, Zutu Mindu, any Kirang to a party of the Timig to a Tamota, Josetan, you sat in the Kasha Joyum Gum to a what the Kurang the Jugum do slip do. Any Kirang in Jimmy Jig, Kuri Totum Sola Teje, Pigaya, Kavanda Savitin at those Chittins, those Kavanda Chevetis, Chittins, Chevetore.
1: Yak
0: Chittin, Pigina, Piginalia, Jigne, Pigi, Tadona, Pigi. Morangi, Temto Cave Pinale, the Chedinga Yorba,
1: Jabal,
0: or Piginal, Cavan, running with the Tam, Mevchasus, Tibas, which is South Pachi with Jure.
1: Jesus,
0: what give in any caranti, Doctor dear, Dijabu Majevish, which can party, suti, any caran, Lerat, Kyo Tungrela, the Megi Carantos, Chetaba, and Kesatira to do Kesakaja, Seo Mevcia, any caranle, Togosa, the party, Medrosum, Maniki gets in him the Moritus, Sanele, Dick gets in him to some any Kasha Gamsunal, Jotan used to, you don't live that Jotan to repart. Tamar Murray Institute, but Dulu Nebrua,
1: Jabajaba,

0: 비기 무강 미디 야면은 코란주 장무수베 쇼리스 구구로 봐 야면은 코란주 님도 윤구레 현재 비게야 코리아 도덤솔이야 이게 가르스는 다마샤베 둘루니에디 마코가 도 장무소르마
1: 레세레세
0: 레세레세
1: 로로 도지치

0: 개인 침무와 우인기 다딘기 협의 촉진되는 튜닝 하장 대비 촉진 시시 체로라지 녀로마다 계지 초분남라 표기 등규 야부 링규인 시송부시 샤먼 로지 계지 협의 심주 대내기 심주바 총지 마오장 친기 계지 협의니 조규 년조르기 견디 시제라 게르게 년조로 튜르업급 진반 창마르 유괴비에 저시결제 지송부시 변정 미리 롭진 선규로 협의 롭링기 기겐 치모와 장유룡키 创진디 안주연 마웅 협의 레드윈티 시지스시 코드윈치균 列진니 로마츠네치디 시림 뜸균 알레 마웅 와비치니 잠니라 페이지 뜸규 약불링균인시 송부시 초슈 군주남기 다디게 초진디 고주스치디 예지게나기 협의 튕공타 정진진기 참조로 시림기 제시카 비주 약부치니 펑진 마웅의 협의 말라시 되디 뷰레기 협의 잠정알레 마와 사르둠치니 계지 지조라 응의역의 지조진로 팅럽진기 변종시 오제 책임부시 중국 치계 계의 주기 중국 차외 라제 사르드부 주진 赵宣启 미덕인류 폐계 숙진조의 퇴급기리 안주 라제 사르버티 폐제디 변종 계지의 협의 책임인 시송부시 중국 치계 계의 주 여름 농마타 아비지의 협의 대내기 기공 어리인비의 체력 개발 퇴가 당부의 변종 계지 협의의 대신 체력 개발 헌하이 녀토구로 채쇠 채번이 응의역의 뜸규시 협의 체규디인 안주의 딕부민자의 토안의 협의 냠주의 체규인 시에송부시 변종 지조진로 루블링기 기겐 리연기 특조와 지규르기 신대한바 소경 진겐 시진병원이 별의 퇴응을라 시이초니 미리당 추루 레드윈 협공기 뜸규 약불링규인 시에송부시
1: 디글레구네 내주비시 지치 주변이 종 등위기 수치시마 rangyongjongki zhuxi gamsi dengki, jiong si xiongki gyunle chongdu zogyo nandi, pion jiong jimco gubchukbe chaji tang, le xiu kangli qiba, lu zhe qia xia piki, yu rin ne gyong gen ju lamlu zhugbo sogi le tun la simju na yu ri. Chongdu to, pion jiong jimco ni, qiu yong ni jizu rin lu gi pion jiong sabi ngo chara nguan tab shi yin la, gi ji rin xin ki, pio gi zhe sun jimco shi gya yin dab. 첩질라 낭친 집에 토제 토니 편종 잼조 니교로 튜닝 개진 대유비 삼로지 교타 심슈 직뒤 제디 섬추 직라 괴디 동괴 튜럭기 개주타 미리기 개주 예지 개주제 부도 퇴마체카 표기 송자 규조 야고 제디 편종 잼조기 방자 팁슈타 캡슈 니치 지슈제 치로 동괴 rangyongki tuyungkong la minne tsonggong namcha chugui yagwa che di. Chumze tuyungkyu che kar, pyanchong jemzo ki chokdui pinyu chiru donggui. Jemzo jikzu ta kuryo likdong, shibshu kya linso ki le tuyungka la tamzin lume che di. Ngun chu ne chugui chibata nga zam guji chi gui. Norbe ki jikjim nembu song ne, chowa kye kebu che di. Mangwe ko chu sar donggui. 我们年个立皮起初切入当托，车都蒙去也不算呢，电价给工地对过些他。从头说，连续呢忙出十字银，再女呢来对给蒙些银。连准票台去再女托了东莞，车就别问题。连续啦，工地赎金提不？前边娃了，通过他，看我年过起初切入当地，娘都撇给东角了，收家贵。 米家人心不多退不切的，老钱规定拿了皮不切呢，将大给偏不切入冬瓜。谁去谁的他，提着起手切入当地，再女了真叫他，再女狂都过路也拿不上不些，对过些端有些。从头到，刘家呢，迷茫给地给他这娃鱼了，每日给忙我不谈样这娃鱼。直接给团建就手切入当地。 忙用给吕总去叫了，即便小学住校去了当年，吕总去出差拖了当官。票给开学点别听着吕总团来给麻辣对天，吕总来点来团来给，这次是三不谈，来那么三不不送错数当地，再去给国家公关。真多给店家给连起不谈，俺路面全没去不少给来团也不住不妥。 真多给这阵年不送他，刘杰给店家他菜也不送归不他。从头说， 健康苦肉成熊他每日吞着牙吞给规定接近人民拉达前年车子给从来投入当地成路给南屯做空都去不切卡了朋友给来给屯问他送的前年罗不中吃着他偏远拉达了冷路这对接切给了腾增切的成路给来接替朋友他朋友店朋友的接给偏远所给我切脱中华美丽集团错过年度对内制度点被平均给列增三百总归些对于从里头密码第二进来民博的监管监督就叫了卡点交给他坑度嫉妒他女被交税前年却卡给读书归拢切卡古里面谈点把内容监局冷路足够些对于人从里头他都亏空吞给他吞来批给吞给店家一归书家所给来吞啦心就那有人
0: 这个两个年年纪比赛这个年段下面你学着住了中国平均的全员安全的安全推进协别杀掉出现中国战斗的他各州战斗的略在战斗的推进的七个国组别在过接着这个年纪按照那些脏脏机灵多尿性张登伟的军令委员铁炸部部长徐志文他让各种给主席选拔加拉罗萨电竞结果的修巴马斯三年三多度西边拉连谈女民徐下人年团在这么短的人战斗的结了是不是结果了七月阿九的出现主给水军控制他天天给国军猛水送这千年美丽卡中文谈别是娘这届七别连的三百多月不是在国托这个年段下面你说这种的旅界战斗的推进的七国国处不谈这个年段下面你说这种的亚森的七日旅界冷地贴着七不是
1: 其次九个年年段下面你说这种的中国普及安全推进区域安全的出现如果战斗谈国主战斗的国主结果拉萨错于不是他定的七国南团不送错过于不谈天天战斗七么年呢如果满国学院是下面提过去生育学院针对国贸做空国际协助他这些养家住处新车所肯定日子差不多切不他肯定出多的菜也差不多切不是与国娃陈苗也拉萨的国主他出现住国送这切别点么钱不多其送不是聪明平坐给
2: 端午节当白个露水，谷主张白刚当然也得，你们这边为建给呢？我娘长得美丽吞这个的，白美丽也不是穷下。
1: 俺这秋水就别参数，郑州那修建南皮，彻底切过错不谈。他是根据征途，从没谈与国外民用关系，点么大话理不理？苏州也出现主归入卡的入面，赵新红旗。安全入卡普通用电通不严国主政都体力通电通不严他的给苦格谈对内国主人内苏州入车站切个银行送不行政都问所国处不谈出现主国南大胖不大的给去不乐下不谈我念了月别电目完南给修给修给不起洋洋主个月不行他的云南美丽罗布青年院委出现主归入卡拉安谈过啥有病云南美丽罗布青出现主归入卡给入病雷范新也他定给郑都托安居郑都入卡给卷堂堂监女抗议蹲土穷列亲苦格穷切特东这边平均所郑都七八的用对于其送不进郭主任听言主给要切开进西塔你真要见习近平了？军部两冲突，米热内米热派的军政前边，忙随国际人力吸引。郭主席同美与国年里南昌年，谈的前天见谈，前天见去人力与国战斗难处于境。国主战斗局，米热卡给忙做完了，凭据比例谈，年底投票了规定干特别不是。国主改革人民军政办，他不是人气。
3: 두산이든

ran narmi tiye nang tu lipdu. Nga ni, sayo ngoy su gyo ne, za suyo kwa la gyu lin chi ting tangbo yinbe. Jie tu zhanbe, za suyo yo che tang, chi chung na chobe za che chu, chan nang tang gawa jikjar tu pe di, re shik chua khan ne gyu lin chi gui bang, ma shi bar lu. Tidar tu yun chu zui che ka zam ring, ngan suyo xie do gi mik sun tu jik tu kong la pen ba na, kong ki len rir gwa re ku na, so deng gyur shak be, Zamatang, Sengong So Dunbatang, Lianjir So Dangwe Zache Nangso, Rubrub Sowa. Shortu Yujatang Lakchangwa Juso, Tiewe Gubtang Chayang, Togdapar Sumtu Tuba Sintu Yang. Mishi, Jisungko Ni, Xiesangla Semzakwewe, Rangki Rido Jiyu Lugbur Juchomu. Tuzu Tungchabe, Nye Sienduki Loga Rishik Makin. Timing Tepsi Jirang Yubani, Lamcho Tso, Kongse Lepebe Tudang Dun. nga rang mu thu jang ji du gu ti ji chang bu shu na nge ta par ze gu chen ni sa kyang ba lang cho yu sha che wen yang di ge sa yue ngue le gu lun che ji nga la che gu me be chang wu kang lang wei su mi rong wei chen gu che ba dar chung me shi za su la ze ni ji pu yu ki de me par sum tang 且这与前忙不打紧，与叔叔天空明着喂，就吃有些基本应变，也不讲没起讲。三年，咱叔叔就做些的，地坎吃村呢，糖多就吃做，卡松怎么过不了？三了样，人人安稳呢？干点杂事堂，下面杂事是有几千年干点堂，龙须下面那年连过不堂，地名看你龙不天然那团。 디달 교제지르신 균륜 천잠 중지 녜 카상나 코데웨 베달 제송콩라 지 리림가 베드윈 낭로 슈잔나 콩키 토파 양부 셰시 낭싱 팡르 잠 토핌네 레고 잠 녜 테르 렘베 팡르 코초탕 창자 덴베 랑니르 덴네 진베 공부시라 튠치기 뉴토 사르바 진바더부 규림라 다싱 제송콩키 류토네 미럽네 미럽팔 자켄츠 응링 십차기 시강 소르잠 신뉴바다총 퇴외토 랑링키 멍시 강잠 머치나 자소완니 레라바시 칼라이 교부탑에 자제식 소와 토메 교제 추도 체네 파르키 징십리기 탕 타메 소동외 팔 두르체 렘베 토네 교제 세와 탕 담바지와 자바르시송 자체 치중 나초비 시딩와 섭더된바 라리앙 추탕 크셉 롱소소와 므기 리무치와소 마타리앙 까뇨치웨 리림카 주브장잠 규규 지 리림 치잠키마나 티츠 피주베 라창 티잠키망 제송콩키 리림 리르심 피제베 라창 모주 나와탕 꾸리 수토 망추 슈수 시창바니 디더디 문체 유식토 자겐 지부 네바시 키사르 꾸멀레바나 코바 미직 락지기 터베니 미용 티나 터식 동규랑 차바르통 티달 섬시 유잠 체베 닝부 릉이기 자수 요체남 이라 한키체네 게슈 친부 콘조 꾸멀레충 방디쇼 양차쇼 쥐낭 마주 추가 립쇼 지부 티참 꾸멘심낭 자켈라 라로 마완냠네 쳬바르시 디더비 망추기 슈슈니 슈슈 랑토 송시강 티레 자수 라챤니 푸숨 쳬바시투 니 젠지 쇼르토 방립탕 자이 수베 라틴 치종 나초 빅 뉴치 자송소 민유바탕 메베 라챤 티다라 르지식 쳬베 마타리앙 니슈 옌치 타자 제송콩키 수베 자체추 수균키 자마탕 유자 상포 술코 파랑 메포 코디 총긴소 유베푸 팅키 제주베 고요구탕 뒤네 타바탕 용르 자포 춘콩 타송소 사뚜기창 민용잠직 유반니 튜듄 폐게 랑토

0: 초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니리체
2: Chijila shubi piripenta namatan zamni sajo khala yubi pege lungtri sanye lenge kuwamsa. Sa tuyo ngosar tangyu chebi lechanan jawar gadu che, ma lechen zogyo shuken binju

0: 신제링기 드링기 뒤진디나 변정 참도 종치를 거룩추기 예코 림비 응미 슈샤리네 참도 조체 냠보 라스다 민양 공비티 슝네 겸네 당진 쇼트 나비 토네 군기 제람도 상배 망초기 딘조 첨부 토바 마세 중화 미리 지춘 조비 두시 사전 등 지조 시춘 냠네라 군디 투비 거기 땀니 드포 괴리 슈기 임베 텐제츠 센시 휘바슈 이글리 공기 산급아 변조 참디 초수 도춘 제자나 과시 종기 콩수 립싱 보로 랑롱도 추리 야몽이 추 슈르네 간장 친지 잡아 초시 추비 쿠자 뒨주 뒨니 여베 닐로라미 리샴도 주기도 네데니 칼로이 라젤라 냠주다 모트 죽슈라 제로 제서랑 레도 닐로라모 교네 간장 손치 짐기 변조 참도 종치도 조스 참도 마차 참도차 참도 추니 발라차 서 워마 템버르기 참도니 저추다 원주니기 발라차시 자디 탕진기 타고니 닝인 네비 참도의 체주 네비 강사 달래 참도의 풍주기 랑다 응신 둘라 샹샹 규비 추원이니 참도의 수균리네 냥바 수르치다 미야 고베라 되비 로야 링다 총 량 메베 샤비 휘샤니 아미 텅구나기 마르바신 시어지 치치다 아베 숨비 중단 냥부신 기둥 진비 미친 남다르규 누미 리네니 따셔 쉐베 초비 도저 지비 쇼트신 듄지규 공자 예라 민중 보면 랑비 창세 냠무신 나위 부람 리라 제 뒤지양리 도나 누미 슈샤 리네니 초앙외르라 메보 공메 샤비 슈샤 개인비 디미냐 공비당 냠보 수축케 공리니 시주기 시중당 멍을 타기 로럼 슈신 낭디 추미 균시 경기 경미인버리 디린들 수대 레통기 빛이 예고 림비 미미 슈샤 리닝 변조 첨도 존지를 커브 추기 첨도 조신 고르 모두 슈기 임베 행제스 신시 입슈
1: 대장도 조치 그 로주 유래 디비 차비다 더 동부에 그 저도 은근히 희에게 그 또 롱어 동탁 그런 애들 로주 유래 디어레스 다다 마세바 그다 한도레 드나야 향전레 되게 그 조로 돈은 동배 아무 요리
2: 맞습니다. 대
1: 마세바 그가 그 향카 안다 그 재비샹 어 여바샹 다 그는 다 조무무 다 준시원 다 조여
2: 맞습니다.
1: 되게 아무 돈레 마세바 그 드나 인다 그 포타야 들린다 공조 들린다 야 로체 들린다 대냐교 들린다 유수 들린다 아게 그 조크 동배다 그 두조도 창도 그 조 동배 그
2: 그렇죠.
1: 나빠 커통 세게 커통 되게 날리마 더그다 찬도 커토 그 뭐나 저 인다 커토 그 동조다 저 마야로 저렇게 진세 잡아 되니
2: 맞습니다. 님도 제주로 가고
1: 어 님으로 그러고
2: 거기서 계지도 맵체가
1: 어 나 제초 밀리는 거기 여기 제초 밀리는데 다들 제초는 칠라 밀리는 거다 다 간지 간게 가 찬도로 도 노보사 때 노보사라 할로 교정 제단데 다다 건 진다다 샤건딩 차르도로 락바 띠는 찬도 조치 동조래 락바 못대와나 동료래 전화해 동네 라파 못대든 동주다 작근능 향을 대 라파 띠는 동주든 더 작근능 향을 막 호트 그 냥주도 거기 호트 냥주도 약간 더 그래 드리랜데 다 라파 못대 차는데 인다가 호트 그 동조도 라파 못대 차는데 되는 아비디 창도 그 호트 동이 산는데 더 가탄 가탄데 다 호트 동료니까 이 창도리 미실이더라 그때 제주 드리다 니시다 왔다라 마조로도 저래 같이 쉬듯이 아
2: 살았어 아 괜찮아 들어봐 다 지금 긴지 봐봐
1: 내가 진짜
2: 담보 장난 괜찮아 장난이야 저러 봐 괜찮지 알아 괜찮소 되나이나
1: 당아 그 기기다 조금만 제시해도 제인생나 담보가 로다 충충만 돈이 그 뛰려나 띵아 그 말아 소남 좀 맞아 그래 더이 더 그 민보라 저 소화 시가들 그래 제라 소화 부족들 그래 띵아 그 마 그 말아 다른 치료 해도 그래 나 되게 쪽 동근 희근 나 되게 저 로주 이런

0: 비토 만보 야모 동네
1: 아 김규네
0: 어 다 따라게 참 깨끗더니 저도 주도 준지 받아 나 주용토든가 다소 주용토다 준지 받아 안가 와이
1: 준지 받아 안가
0: 와이 안가 와 나와이 대대다 마체 바거든 어 긴다가 쪼 동동도 또나 하나가 창도고 쪼 동동 되게 어 로지다 대대 대 때마다 딱은 뭐지 기라 다 당선 쪼 뭐 동 시도 얻고 되게 그때 창도고 쪼 로기야 신가 쪼 로기야 신가 들이 마저 로 삼은가 되게 좀 희니 신다 다 뭐지 그 쪼 도조 되게 그런 쪼 같이 잔들이 대대 요다 좀들 기라 되니까 다 다선 창도 차콜라 인나야 때나 기라 때가 쪼 동용데도 대 로주 희 희도 너나 그 쪼 동 모아서 다 다소 기라 다선 열에
1: 아,
0: 되게가 되바 나 되는 거요라. 희용 다 초트는 희미래 되게 되들이 주고 상가 담아서 제가 창도 그 조홍도 신가 되게 저 희인다. 다 마체버가 창도 근박 계시 상치라. 너는 조고 로주 희희도 봐. 동희와. 너나 무호이래. 되게가 되니 되는 창도 계시 상치 거 다 창도 그 조홍도 희다. 조홍도 희다. 다 차변으로 차변으로도 되게도 희인이다. 다 딱 되들라 또는 게 뭐데 그 조고 동조 등 그게 창도 그 조시가 참마자루 저리 그 레와치 주대기.
1: 나서서 아 양라치나 다디지 균즈마 신데 디가 꿀레 경으로 와.
0: 저
1: 동부 조각에 주고 와라.
0: 말이 말이.
1: 이 경중 윤중 가서라 로주인엔다. 낭도인엔다. 된데가 로주 주고라. 이가 꿀레로 갔지나.
0: 다다나 그렇게 얘기거든. 땅아 향된 산제다 로통 향진이나 제위 향진이나 요바 향진이나 사공 향진이나 몽다 향진이나 되게 몽소. 아, 송네. 더 로주든 다소 약한으로 있는 가사 가사네데. 대 약한을 더더 그 가도 특히 뭐기. 아. 무토리 준세 간디 처리를 했었는데 나 야가거를 했는데 메시지를 했는데 현카들레나 록바 노나 로저들레나 되게래는 됐는데
1: 어
0: 레카다 뭉치 야가리 힘가
1: 어
0: 진짜래가 많지 되나 저도 저도 동에 로그는 저거는 총마른 거 되는 거 되나 바와르데 현카한테 대차대 변는데 먹고 저 통는 게
1: 알아
0: 된 먹고 저 통로 됐는데 먹고 차대 퍼째 차대더나 동로 쳤더 다 동로 쳤더 차대더나 얘나 저도 띵으로 대대디 나사 쪼쪼베 코사 쪼쪼로 제존은 대자는 대한 로뇨 로드드 쳐야래서는 담보야 로드드는 쳐야래서는 쳐쳐 뒤쳐건 예와트 간 로아 쪼쪼고나 따르 녀쇼에나 따르 따라가 마세바 로아 카치다나 치치요르즈 쿠케라 파 게자트 안제즈 요세나 따따 쪼쪼 고도 시카 칼라나 마케케다 너는 정리 시키고 소녀 했던데 네 쪼쪼 오늘 이조 더 파 차드라조 더 차드라조 소녀서 길리브던 거 너는 네 고살라 농이야 게 까마 쪼응아타 녀쇼타 롱 너 이 말이도 되게 놀아야 노그로타게 저 까마 쪼응아타 녀쇼타래 했는데 야노 노그로타게다 대저 되게 그래 다 두루 저도 그래서 담보 두루 저래.
1: 아.
0: 담보 두르고 노동도 저. 님바체에서는 다나게나 동아다. 뭐들들라 도색도 부풍이서 파파. 당에 동아도 거기 저래. 동아도 거기 저는데 조마 로로 로로 선수 저래. 로로 선수 저도 소녀래 저든 다자 자주 심어다나 적대 미즈다나 되니. 얘도 중요시기도.
1: 어
0: 양자 중요시기도. 되나 님마 소원이랑 이다 야레미. 근데 엄마 도세로로 선배도 저기 이런 님마 소원을 도세로로 선배네. 향도 그 쪽도 연신태 당 그러면 가도 동 그러면서 인연다. 너가 저
1: 나는 수익인 게 서 가르기 동부리에 신세. 잘로마데 동야메스.
0: 그래서
1: 나다 찍 레워디.
0: 레리 다리.
1: 로지야디 밀라 파.
0: 레리. 되더라면 또 내가 그 향도 그 쪽이다 당디. 카로크 동글러면도 또 쪼도 냠냠 돈도 그렇게 준시 잡아다래 카로도 개인나 다래 니나 다래 다 희나 롱고 자주 롱파타 그 로충송 단체 그 바라올라 다다라게 동진 등하게 보면에 그 제초열었더나 저도 로사드는 로충들이나 뭐 지조기도 다다라 체인데 대대 롱고 카로도 동진 또 경화 단지로 바 론도 레졸다
1: 어르바르바
0: 다다 마티 바가다 그 서대도 펑아 드네게 게도 동도 또해 누루도 희도
1: 아티 다지 레워 쯔브라다
0: 레레레
1: 고충로
0: 레레
1: 라오 리브루 쯔즈에
0: 레레 달야르 저 자솔라는 야모레티
1: 야모레티
0: 어 다 진조딜렌다로 되게라 차 야모여레
1: 아
0: 진조 야모여레 되나 다 자솔라 저도 조탄제 도조탄도 제 힐리레 ngātāngi kōkili, tō ngātāngi kōkili rēndi tā nā tsācō kō palāngkala nī pātā nū ngā mara sā rā ngō shālā yūmu tā hō tā tā rā rēdzi tā tā ngē lākpā rē mā ngā lākpā rā yōgē jā, sīgē rē mā ngā sīgē rā yōgē jā tā tā rā rēdzi ngē rā mū tā rī sō lē
1: tā jī tī sūn bā kār sō rē, trē lū jūg yī chī yā bā tā tā mā trē khu tō lū jū chī yā rī rā
0: rē rē yikchino ne taa chora saya, chora bapho, chora dintang zoji taa ngoma chanto chochi ka chot to dong di
1: aro nyamdi guwara
0: nyamdi guwara, dungpe ka nyamdi guwara, macepa ka tana rongko dunglo ka checho cha wira dunglo ka checho de chere se na taa chanto chochi ka nune tana anda ka goyan pumbo, la lama tage taa duchi, tage nala taa ngoma ka chot to dong tambo chora saya dong gari taa chora saya dong, tenzaan chora bapho do taa chora dintang dong
1: taa bara checho kari yore
0: Chechoyota chereso, matambi chabata ta
1: mandraba,
0: tora bapokta zojota, tora dintang zojota ta chereso na. Nabi chatayante ta pe chayagana, nake khumbha ke legana, tsik din chalit chibare.
1: Orwa, tsik tingma tingma.
0: Ta khumbha ra chala pe chayagana gengite, tangbo salonwe.
1: Orwa.
0: Salon zojota, tada tsik din chal, tada tsikpa chay.
1: Orwa.
0: Tada tsikpa chay chade, tada khumbha yin lile le.
1: Orwa.
0: Tada tora sayadola ta.
1: Tora sayana, kutsi rup chik dukti di shivin kante ore.
0: Ata,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이제 통제 별이 심주지. 별이 심주 디지. 제가 먼저 내 봐도 수교리니 준지 디지 나시. 야? 수교리네 레바 짬기 강가 당내 마치. 대 시럽이 떡이 떡이 양파배 로이 제디 틀렸게 저당 튼바. 미지기 초와 야면의 대가 외부 배유 야 삼배 배유 오 디니 야 오네 야게 줘야리 디지기 수주리 내디 견진이제 나 보죠 뭐 매라서베 따와다 리주 퇴매라서베 수준기 따와님 것 된소 드럽게 줘당 마더 오 두스제 루이나 오네 말한소 피게 줘야게 욕남리디 피게 줘야게 욕남디 수주리 내가 내 뭐 줘 두고 말이 수준 견진이제 디간의 두렵을 죄당 뒤에 사태 지기 지기 두기이나 오늘 디지 있습니다. 시험마다 지 있습니다 말해. 근처에서 지 있습니다 말이나 미래 사바 지에보다 님도 링에 사바 지에서 링에 사바 지에서도 가르치기 위해서나 신의 고장이다. 신의 고장 고치나 리지 월 예 사바. 계지 배차 사비이나 등급이나 체리기 돈에 정중 감정 주야면나 신의 지긴 감정 주변나 Hawking lah sobe, sun debegi, bagi cimun lah sobe, namsha mambu shibuji sun yorba. Nandu di sini gole ya janggu chuna, nandu pechi mirib juwa liya tsabari. Da nandu karichi uri san, marangzu mebu namba tsu, ani kandze sun du di sinju nendin cheze, ani dholin chiburi. Kirangzu ziri gane dinde sun duwa, nandu mebu tsu dinde sun duwa chena, kirang kaba li diyo sina, o keba namba tsu nimdu dholin cheze de li diyori. 계시 마랑주게 매번 넘버 2랑 중간에 진바당 다듯이 수규리 내기 진단 파 6샤 신내 세리라서 베링이 원래 잡고 주나 뒤 남이야 전에 진산리도 말해 먼저 주고 돼요 만족기 지사와 개 계시 지산 리더불이 제가 연합 공수부도 와 수규리 내기 진단다 탑라 케베도니 균지 어디 제도나 나야 난 조진 저게 변하나 송배 계제디 쉬우지 해서 것도 수규 균지 체크해나 사드용만에 답치스 오딘지지요 디드용에 봐도 수교진에게 진단시 이 균지지야 탈라 개배도는 균지지야 돼 백해 침부를 쓴거고 시에바 잠내야 돼 시에비용 도와라면 죽었어야 많이 받쳐야 돼 지금 시기 시에비나 단 디 마랑주 두렵 디나 사람 중대 중심에 마랑주 쌈로 이용해 나쉬바 남바주 마주버리 간제스 마주버리에서나 왕주의 만족을 인내다 능중는 거지 인내에서는나 딘지에서지 야는 로칸소지 야는 진이칸소지 딘제지기 나로나 링에 구르유 예바 마도 망조는 링에 구르유 예바 하고게 요마리 딜레도디 견조 렘바리 견조 링에 요마리 시리 더웅웨메 링에 사드 징게디 망조지 나저부 차샤미나 링에 우주 징게 잠지 야 나주슈 통슈 이거 지신들이 야 지세게 하신들이 통슈 소신기 유배 비주 지신기 유배 내마 디더부시 나도 배차잖아 둘이 시에그지 이네 나도 둘이 되네 가보시 제 이게 말이 디드 나도 삼르 도시리 가리 망조는 링에 매샤 지요 더 오메 링에 사도 지냐 망조시 나도 지도 간에 여바 함이 하면은 링에 칼라 케제 안 그게 차례 난게 나바츠 망조다 지지지야 누가 쳇 다 링에 다 망조 바라 해발리지 디 해발레자 안 가르치버렸으나 나주 초대를 대가 교육입니다. 초대를 대가 교육입니다. 나 공부 신난다. 오늘 신나 링에 사도 진행 망조지. 가파도 수주 링에 사도 진행 망조지. 링에게 흉루 사도 진행이 오늘 개발이. 개발 나머지 흉루 사도 진행. 좀 지렁시. 떠주 성시와 사도 진행. 이내 링에 랑 사도 진행 망조지. 탕구 매배 송개 망조지. 말하는 주 배지 가버리. 어 나가는 시 강화 장계 매배. 안주 캄바스 민지 소시즈레 모두 지신즈레 캄바 장게 만족지 진내 워마사 때 진내 만족지 당한 저 주 삼부디 당제 만족의 진내 메시아 체지 딜레 도디 한디 지조 드럽 디나라 강에 치슈지 가른 적이 요랬어 때나 저시 시베 강사지기 대지 잡아 있나 대디 진내 제게 고유 디게래야 아니 모두 지야지다 진내 제게 고유 디다라 쿠란의 진당어야 삼리 두시 또바 지암 마도 망조는 쉽지 중요한 삼을 뜨게요 말이에요 대형과 매진 내 지연지다 지도를 개인게 지나 내 봐도 망조나 봐도 삼을 고도 세우지 오

0: 시주 뉴스 터널 캡에 돈에 민남교 롱주 체제 미리가 협치 중거나 내바도 망조단 리바라를 지지 체제 망조가 리네디 당연도 같이 오죠 이내 말하고 저 망조 망제 근데 차들 리네디나 바라라 장다 전부 시우지 차지 온 도스 체자 아까래서나 대가 그바 경력에 대해서 초고를 경력이 오죠 어 초고를 경력하자 망조 망부지기 그러나 라바이오 리네 이바 서신 데데시아레 강바 데데시아레 대조 리네 이바 하마 고체 대조 균지 마체 바 디육샤제 털럼 신다지기도 내 수급 지그리 가르치기래 아니 리네레 지자 아니 이거 서도 보도 신으나 남자 중계 나라치 상한 십수마 시야 저거 아 나가는 시 정가 십수마 시야 저거 어 요보사가 저 삼디 되요 네 가르치에서 대증을 안 좀 나오지 지난주에 리네리다 디균진천의 태가 초고율에 핑계지 초고율에 핑나 디네 시리 약제 당 토지 초고율에 마 핑배 아니 리네 약제에서 샘다리 디 안 당보지 태가 어째와 대수도 제가 망조다 리네 바라라 히바 링차진에 아 망조 넘버 줄에 리네 요리 선배 두시 말한 주지 땡기 요만이 디인도 예바도 겨네 묘도 지난 미리의 계기 지조의 계기 오늘 리네 제 삼의 윤계지나 망조의 지지지자 망조 겨내 묘도 삼료 고도 세지 코조 랑이 리네 고유를 이해가 서버리 이 내내 배차지 않았다 미케바지게 깨져 자친부터 띵서고 그 전시에는 망조의 대상 용료를 두고 말해 망조의 용료를 맡으면 왜 망제 신조 망조래다 신조 망조 피게 망치나 샘다리 샘다리 미카시지 피게 침비 지기만 해 하사 종제 피게 침비 지기만 신조 망조는 삼료 고도 마세나 남양 지승야 용어지 재정에 봐도 망조의 세수도 오지 망조의 인내 고도 세수 다원은 망조의 인내 고도의 근제 세수 계란의 수교를 인내 주는 거지 계란의 수교를 인내기 중요하면 계란께서 전부 가지시나 망조 당이 두고 말해 계란의 망조 뒤중기 깨져시에 두고 강하나 그런데 대략 대략적으로 세웠는지 망조의 삼배의 장자에다 두고 깨져시에 레게 레단체 두고 있나 신의 아니 망조고 당일치지 망조고 당일치는 아니 지난기 삼배 삼로당 아니 직전당 크지 오미야유나 제주가 여지 때나 디제더구지 기겐지를 차시하네 기겐지를 연당 크지 유비인네 기겐코랑기 연대인데 마 치료 유도 응원바 치야당 민소종 치고나 이래 시에제 되니 지금 아니 원래 미기 보고 되게 년생에 소리 년생에 좀 마소이나 기랑기 링예진당한테 콘조하고 링예진당하면 기랑께지 야제 야시네 혹은 뭐게 레고 두시 또는 걔는 안 요샤스다 걔는 안 요샤스야 돼 그제스 노브레스나 기랑기 링네 진단 시 시야다 하봐도 너도르면 너무 소신이야 말이야 듣는 시리 마음바 배 배게 양면은 시리 이제 에 배조리 간지 또는 배게 주어서 삼로유나 예발도 기랑을 고려 주고 고려 가르쳐 주면서 망조 되게 예뻐도 삼배 고도 세지 두렵 주주단 되면 삼모여서 뒤 삼모여가 속거나 기랑의 교수 고조다 되면 깨지시는 거 시어거나 내 말도 지랑 수교리네 거래 수교리네 매나 망조의 교육에 당연 거래 제도도 많이 망조 당다 수교를 가자 투불 찡대 조지리 이 제다 망조 되면 깨지시에 오주는 내 말도 수교리네 거죠 지금 내 말도 지금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2: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증내기 야게다 불어와 내 수유 증내 수인디 네바르도 술린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정리기 증내 주리아티 하자 체크해 채워지 리샤스
3: 저번에 또 조이 난다 그 그거기 링키서 대포기 종이 난다 종대 수수수 나로네 민나 마부 친도 선진도무다 수단이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니 갑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 땅 준이다 벤저 땅다 니즈마부지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직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4: 여기 단능한 한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지니 디 로규드링 다저제 마세가 땅아라도 셰샤로디 하장 푸송속고 대딘 로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이 내디네 가라에서는 규율인 곳 때 노규율인 곳 임바 계속 싸워 임비되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그잠종다 생기 총수님 주녀디 창나 조매괴발 가동 종기 사마조 규도 치네 배당 제초라 야소 전부 녀나야 배당 제톱기 대기기 내출라 삼로 동규 불알리 습진 개비 뭐 지 십제 직견네 토베 둠질라 튼티 주린 유바 신비 현디 비바갸갸 려창치 배뇨죽기 차와 탐지 디라 중화다 배당 지규 주니 총수 민산의 뉴시 뉴바 세리아 튼두 뉴제 메발 총수 미 대기라 예지 전에 몽을라 주체도 주디 총 주치 뉴구 주체 달린 잠 총투 윤정부 시자 대규 메용암 냠네 어규 대기 양냠도 주다 진내 군이 냠도 윤나 편순 주체 저거다 니네 교산 용시 저거도 어규 삼튼지인 불라기 도암 그 일을 코란단 대기니 켈말 십규 명다 최수 님기 유배 그 로라 하장 법부 총화시 대기 사수니기 잠종도 총수와 없지 배도 갱기 최대한 따라 응음할 제니 자와 줍 하장 대부 총화다 대외 대기 가소르기 교바 신니 잠종도 퇴 줍신비 원주당 제진 원주기 군이 사간 총총 신앙 세 사와다 창라 통화를 펴라. 담린 치링 군이 모자 동바를 로켄 임바 신비 군이를 니만이 구당 코랑기 군이를 대라 린주 용사시 지와치바 인스시에발 대기당 불라기 피마를 토지치 양양슈 원주당 기치 불라기 닐링항기 니치땡도 머기배앙 니네데 그 대기를 지식 챙기도 감시 치발 대기기 지안 챙기 미두스르 그 장슈슈아 힌저식자 유린송치 불라기 라량 대기라 깨자미슈바 지인시 지바라 대기기 깨자지슈그 미신스르 그 람신 로아조와 인시 루프루 나루자네 대기 자라 두수야도주 대기기 로아조나야 원주라 세부슈그 시시 티마타 잠자 착자 착바식 명월학해 지기 강배낭 뒤켄 유럽 대지기 개조르기 매표발 자라 두수겸니 치신장 모제낭 주요원나 원주 갈랑랑앙 디초수 용화 통화다 그 제와 제차 니만이 구나지 지시 불라기 남규르 남신 티버니 당발규르 그 김나 어구지부 인배 말로나 로디부 민두 지시 불라기 남규르티 균신부 미투바 대기기 신이 캐시 그 계자 의미시에나 창마체부 시자 용냠니 둠탑치 김나 심체랑니 불라라 로주시겐 모란인 시시 원추기 고 용수 몽배 미당기 대기를 따왔다 불라기 시삼때나 태삼기 먹이발 규르티 우쩌당지 눈꾼냠바다 모자 원주기 카자네 당신 원주라 동접체 란네 뮤소베 구급 근부 틴저시 구급직 라나야 모자 동주체네 눈린 독습체교 중답 대기기 치잠삼바 태잠기 콘조랑네 불라라 깨자 치직양 쉐민두 원주당 카체잔 기부민두게 불라기 흠인지민기 남주르뚠신치 기부란민두 미 심상 체네 로아 체네 거친 초르시 마체치 소수 준단 시부지 윤도치 시 대기기 장슈슈앙시 제다 미 탕구 요네 더둥크 총두 거체제다 그그 슝슝아 찔레 첩규딘 정에 중심에 불라기 되게 머튜 지식 치주 제바다라 고시 기주 쿄치 선배낭 나 보모 칸양 주양 딘저 지기 윤나 쿄랑 그 나 창사 겹지 가르치게 불라기 톡바 체벌 대기 콩주 하잔 침불랑 메 미츠 창사 겹차브리 지시 창사 겹차바 하코는 지샤
이네 미카시기 머룽 챈체 지난 이거 구기요리 계란 규다 매부 진짜 마치다 원초기 안조 로아치기 요리 내 콜라시아 봐 쥐닝 나중에 쥐닝 나중에 불라기 모자 렘기도 까디 뇨와능시 대기라 처지 체진 접기 모제 통도 치다 땅야 야 마치 대기기 칼렌 치직 로바나 그 구주로 대기기 나간도 케네 테마타 창마 차바 퍼버신도 돼 그뒤에 용미 미신 바라 원주기 제네 대용하다 대기기 동용 차기 최바 통주 코디 콩주 탐제 제발줄 그 모제고 시기 치디 불라기 공원에 숨었다 모자네 마르텐디 콜라 끙둥 렉둥 차탁주 팅직당 Pulaki, Yangi Chi Chemi Tatung Goma Tsui Kong, Wangju Ki, Lula, Jemi Takbe, Luchi Tuan Sintu. Daki Ki, Nasa Tumbaryang, Yachi Long Mebar, Moje Kalukang Ne Chongdi, Wangju Le, Bödi Dang Ne, Pula Sun. Daru Gakhen Tsui Gang, Dama Sui Bar, Kongzu, Wangju Tambur Sungdi, Gumi Tupa Chebada. Pula, Moje Kalukang Nang, Utsu Ki Jujin, Tietje, Daki Gang, Ya Bundi Dang. Pasong, qiemu qi. Pula ki, deki moja ne qir pui qi, moja nyurwar dang ne qi. Pula ki moja, te tu cupir qimbatang. Te ji, gemna gagbe moja ta kyang te pur qi. Wanchu ki, kondru tatu ma xi war, kyo deki la. Kyo ki nga kwa su du mi juba jing, kyo ki mi tindaji kandri si seba, si nga ru cha. Deki ki, chang shu shu nga. Le la kangui ma doa, Nāwār kāngjē mīndu, jī xie. Dēkī gī lian tī, gī qī nī tū, wāngjū gī kuāngzhū yōng sū xī wā tāng. Kuē tē bū rū, dēkī gī kām tū qīn tī, mē chākpa nī sōng xīng. Zhāmbā mē ngō lā jār zām qī bā nī, jē sōng xī kī, pō mō chōng chōng xī lā chām bū qī bā tāng zhā. Kuāngdū lian gē nē sēn xī nāwā tī nī, pē gī xuān gī zōng kē mā, nī mā pēn tō lā gī gā yī gī tuā nē zām bā tāng. Zōmbā bū bī chūng kāng nē bī chūng nāng wē zām chōng rīng chē. Rūmū pū shēba pēnō nē pēkētū pēpkūrdāng zūmjī yāng tūyān jē shūba tē liu sūmjū sūpdūyān bā tē rī. Sāngā lēngē, tēng dī lī zhēn pū zhēnbā yīn. Lī zhēn zhē chū dāng zhē chū nāng kēn nī chēn chūng lā dāng, xēpshī chēn gui bā nī mēyā lā rī. Lēngē shū dēn jā gu.

0: 도보다라 왜 세르쟁아 남가라 조신 심기 초모르법이 뒤지 체업균티기
1: 녜양포냐 케기미 듄토 왜 세세가 남길 하무달 조킹 원신 닝콩수 심비 전시기 댄시티기라 얘기 인름토 르심진비 자양키 하무티니강인
2: 年阳婆娘，年阳婆娘，积极吞金狼头，汤浪啊，茶几，旁边拧灯皮筋，积极拧弯起边，岁数就是边，喝酒皮，喝酒，拧木皮筋。
3: 现在那么错，谈恋爱呢，三心别离，真的呢，平均农村年纪理工，平均农村头，规矩学别，年阳婆娘，每岁的这里真的呢。

0: 주유도 코바르베스나 콩두시에바 모타 머니 임바디 레이디 세월체버와라 시간 수마디 고고데 충에 머니 시베 모치두와라 디 카르시에고르스나 응주고 모시에고르와라 세브라지 슈브나 응주고 모 에이라 시에고르와라 다오는 응주고 모이 에이티 랑게 주유도 교베 민시 이기 강탕 강라 주버르베스나 모타 머니라 주버레 숨모데 다디 모디 크게 고고와르스나 무이 카 차 타 파 자 ngāla kōkū kīyā rē. Chē zāng dīgā kū mūyī dī dū tī ngābū tāmla ngūnzī chē kū kīyā rē. Mō tāmbū mā chē mānī lāng jūpa rē sūngbā rē. Mūyī gā yī dī mīngshī yī gī kāng tāng kāng lā jūpa rē sāna mānī ngī yī gī kā, chā, tā, pā, chā dī gā lā kōwā rē. Chē zāng mūyī tī dūngā tī tāng mānī tī lā yāng 중앙부 디겔라 주구여바디 머니 모탕 머닝라시베 지강디 나돌레야 떼낭바레 머니양네 포물라시베 라디 공두시버 능신 유댄바레 이거기 머니시베 당부 머닝디 그거 코브르바스나 문주구 머닝라 코와르발라 문주 머닝디 카데스나 카다니르발라 머니양네 포물라오스 포타 모이 이길라 주구 여바디 레이디 유템바 체제 템바르발라 머니 양니 포물라 50에 양지 두갈라 디 양디 카데스나 두버레 로알라 무주구 머닝 잠부 머체 무주구 이기 시엔지 짱 포타 모라 주베 튼디 템바레 디니 카데스나 공랑아도 부이 셰베급라 포니 포타 몰라 주스 송만 능신 문주 이기 시엔키 짱 민시 포타 몰라 주구유베 추디 세어르발라 머니야네 포물라 시베 머닝디니 문주기 머닌 가다니 시에그 요르발라 포물라 50에 포타 모디 민시 포타 민시 몰라 시에그어르발라 민시 포 유제타 민시 모 유제양 마레 샴나 시베 이와 제제 모두 슈구 요르발라 다오나 간조 문주구 머닝 가다니 유나 머닝 可以的下 머닝 可以的 포타 몰라 주구르발라 포타 몰라 주구 유베이나 디거기 포디 크게 문제 체고레스나 부이기 이기 낭네 진네 자 니네 따 숨네 자 숨려야이나 셰그요레 미제 숨버레 셰야 머닝 可以디 민시 무이르 주고 요르발라 민시 무이르 주고 요나 민시 무이 냐 타 나 샤 사 야 샤 사 디게르 주버레 제자 머니 양네 포마라와 오시베 코덴디당 로제 머닝 可以디 포타 몰라 주베 고 머리 슈담다가 시기
1: 신경 넘어 저 공감상 당대케 남체 신심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티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메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Pöygen da chui rigbe ko la chiri nansi yöbe sena yöpshu.
0: Shamla nge mene tayi shugin, rwa la. Mene tayi yang ju yu di minxi po tang, minxi mo la jubo rwa la. Iyi na shiba wu na minxi po tang mo kang tang kang la jubo rwa sena tayi di minxi puyi ka tang, pa nyi tang, mu yi. ka pa nga ma shi la ju bu de che za kong du shi ba neng xin men yang ni po mo la wo xie be po ta mo la ju bu de de po mo yang xi be yi wa ji gue de ke chi mo de che za men ka tang ta ni po mo la ju bu kang xi po ta mo yi yi wa ji je kong la wo de song su men neng xin de 下面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的地方我们 디니니 댄제 또 가르스나 문주 신도 뭐 뭐이디 랑의 주의도 교회 민시 이기 강타 강아 주배 추디 댄낭마데 시간 주배 타마타마데 라오 시베 라디 가르스나 유데머 와라 유데메 제라 르두자 아난 오지 댄제 자제 강아 주배 추디 대시 죽도암 족배 튼데머 와라 신도 모니 머닝타 모탕 신도 모니라 오시베 지간 나베 고고데 중에 신도 모니 시베 신도 모디니 문주구 신도 모 메일 시에고 알바라 문주구 신도 모 메이디 랑 주위도 규베 민시 이기 머닝라 주거데 몰라 주거데 다가는 신기 민시 신도 몰라 주거데스 대남바데 오늘 가도 죽지 갑자기 딘데지 레데 집에 이와지 집에 있나 머닝라 죽시바 디나라 야이나 머닝기 이기 카차타차 시시의 요래 짬데 모탕 신도 모니라 오시베 거기 모디니 민시 무이 카차타자 시렁 문제 제국어래 로알라 신도 모니라 오시베 신도 모니 민시 신도 모 제국어래 치다 거기 문제 제국어래서나 나 숨려야 문제 제국어래 제자 신도 모니 머닝타 모탕 신도 모니라 오시베 지갑조지 댐바데데 치다 가스나 여와 집어이나 공도 네 야제 피가 농진 샘바보 남라 모두 슈버 능신 머닝디 카자 타자 탕 모디 카자 타자 신도 모디 나 냐 나숨라야이나 문주 제국어래 공로 슈버디니 문주 이기남 랑의 주기도 교배 민시 이기남라 주배 지주유 댐바잠데 시베 토네 슈베이나 카진니 고쟁 남베 토네 주구리 카진니 도쟁 남베 토네 주구리 카진니 짱바소기 남베 토네 주구리 원디 단다 공어 시에베 자외 남라 댐베 치강 대다게 지주유기 갑조디 대나무디 세부슈버데 원디 시베 원스 주베 겁라 고도 장숨 강기 토네 주민기 남바디 양미직버데 이와 요아레 개발 요아레 와라 세부라지 슈베이나 크셰 고도 장숨 지리기 토네 주초고아레 크셰니 고쟁기 남베 토네 주고아레 카징니 도쟁기 남베 토네 주고요아레 대달라야 네 십진 차외 토안에 배샤제 모두 슈메 자제 표게 농진 샘바보 남기 네 제이지 모두 슈 제이디 모두 슈제 자제 표게 농진 샘바보 남기 샤탕 쇼라 제이 통도 시그난로나 디난라야 이나 시베 강탕 강아 주미 다 제바 배탕 제제 모두 남요아데 로안랑에 퇴조 준중용의 치도 대제리신 모두 슈메 배차샤베 이나 안도 콩아 모두 송스버능신 이기시바 케베카겐라 수아바 다가능신기 까마스두베 제베 다두그 제바 무디칭즈 유바라 디디디 제신앙제 직신앙다 배당 제바 차라 차장 코요리 네 공도 슈버능신 대주 준중 용액의 체도 레리신 배샤제 모두 슈메 로알라 공도 강탕 강라 죽바 탕 강기 죽바 추시에바 이게 등을도 간에서 멜로나라야 연제 두배 도지라가 재미딘데 주바라 푸이 파니 까졌다 자가 아천 야다 나 자샤 사라 샤사 주 머닝 카니 짜다 자 야다 나샤 사야 샤 선주 머닝 태인 니 까바 가바 나마 주 모이 가니 가자 타 바자 가자 타바 찰 신도 모이 머이 니 가자 타자 가자 타 장안 야나 남라 주세 강라 주베 추댐 바 주발라 디게다 튼직도 내제 대열에 디고라 안도 모두 슈담 다가시기 샴라 네 치라그 낭스니바 쇼중 미주베 추시베 골라야이나 모두지 슈기니 강기 강라 주베 추시베 푸 대전남 미주부 샤다레 세부 슈베이나 문주기 이기 대당테 민시 이기 대당테라 주바 댐바 대다푸 텔레 대배 운주기 죽바 테달 잔에 강종수 착배 나탕 터니 땜바소니 나르 충문용머레라 치장 용미스바 용가와지레 언데 투미 급디급대야 이나 개오치라 낸시에기 추시에제 딘데지라 운진낭제 민주부의 추디 가졌으나 까지 비민소라 대낭마레 로알라 다시 좀 민주부의 추시에베 급라 야이나 자와라 딘데 숨버레 포니 머니라 민주 머니 포라 죽범미 머니 랑라 랑 민주 랑게 대탕 체바나 포양 몰라 주미교로 머니 모양 대신 인스 송제 지강 두기 원에 제주 미주베 추디 안돌이야이나 대난바데 담낭에 지강 제다 레리신 체제 야주 뷰가 룽딘 샘바본 남라 모두 슈기이 지강 당무도 딘데 송으로 와라 포니 머니라 미주 포니 머니라 미죽시베 치강디 나라체베나 코데부시부레 세브라지 도르두부라지시베나 무죽기 푸이 퍼이 테 민시 머니 카 차 타 파 차남라 야이나 죽음마레 송부레 나 강라 죽베 추시베 겁라 푸이 겁라 자와라 딘데 송부라라 포니 포타 몰라 죽 포니 포탄 몰라 죽 숨바레 마도지게 머닐라 죽베 추디 칙 수자면 땡여 말바라 제자 포니 머닐라 미주스 지강디 시에제 얘네 머닐라 미주버디 날 강아 죽베 추시에베 겁레 시에여 말라 다리 개우치라 낸시에 그 추도 문주고 푸이퍼리 되니 민시 머닐기 이게 나나야 죽음 말에스 애나무르와라 디나 지강 당부디 코덴드체 샴라야 지강 이베디 오드슈 지강 이베걸로 양양 자월딘데 숨어봐라 모니 폴라 죽범이 무이어이디 민시푸이 까자따바 짠남라야이나 죽베스메 죽마레스 떼남바디 무죽이 무이어이 당 나 지강 디낭 아 모니 폴라 죽범이시베 지강 디낭라야이나 문주기 무이의 당 대천 다가 능신기 문주기 신도 뭐 뭐이 딩이니 민시 푸이 까자 따바 짬 남라 죽음 말에 송보래 금대양 가려서나 당을 죽배 추시에배 겁라야 무이의 겁라 송두전 딘데 송으로와라 뭐니 뭐타 뭐니라스 신도 뭐 뭐이 겁라야 양자와라 근데 송으로와서나 신도 모니 머닝타 모탕 신도 모니라 오스 딘데스 대나무르와라 제잔 치강 대다게 폴라주베 추디 공두슈버 능신 치술자면 대어말 제잔 양갸도 개우치라 능신의 그 추두 제주미주베 추가라 모니 폴라 죽음아레스 대나무르 디나 치강 입에 고든디체 참나 슈에 치강 숨바 지강 숨배가로 딘데 숨으로 와라 머니 랑라 랑미주 머니 문주 머니 가다니 민시 머니 가자 타바 찬남라 죽음 말에 숨으래 문주 머니 가다니 민시 머니 카차 타파 찬남라 머니 랑케 랑라 죽배 남배 터네이나 죽 말에 숨으래 뒤늘야 강라 죽배 추시에배 겁래야 딘데 숨으로 와 머닝 겁라 머니 양니 포물라오 숨으로 와라 머니 양니 포물라 죽으리 숨으래 마도지기 머니 양니 머닝라 죽으리 시배 셈유 딘데지 치수자만 요마르 와라 제장 미죽으로 와라 공두시에배 치강 숨부디는 나래 대변은 고대부 시부래 중 고가와 양면은 중 떠가와디 샴라야 슈에게 최기 지강 대다리 아래 강코 대디 토네 모두 슈구인데 자주 비교 농진 세법을 남게 더 냉장 남배 토네 생장 나나 세부 최그리 지강 시백급라 자원라 딘데 숨으로 와라 랑게 대탕 체바나 포양 몰라 중미 교수 숨부래 랑게 대탕 체바나 다샴게 미주베 추지게 상말로 카데스나 랑게 대탕 체베 왕키 미주베 추지 히바시베디야데 다치게 나베가로 딘데 숨어와라 포양 몰라 중미 교로스모데 강라 주베 추시에베 겁라 야이나

체바 나시베 지강 디숭제 나르포네 포당 몰라주 모네 모당 머닝라 머닝야네 포물라오 신도 모네 머닝타 신도 모니라 오 시소 지 주유기 갑조지 땜바디 레디 랑게 대상 체바나 공도 주유 땜베 포미 이기 달아야 주버베스나 양미 주버레스 주베스요 마레스 주베이네 뷰게기 다들 슝기 공바 머인바 세세 체크 체도 셴미디게 숨으와라 제자 랑게 대상 체베 급기 이기 남라 주미기 케바디 제베 튼디 나돌이야 제시 모두 제기 치도 듄시에베 셴미디게 숨으와라 다우나 포야 몰라 주미 줄숨으와라 포디 문주구 포페이디 시에그 요아르와라 강라 주베 푸이기 급라 안도 딘데 시에브와라 포니 포타 몰라 주 시에브데 은자 랑게 대탕 체베 치 푸이 페이디 랑데 무이 파탕 다가능 신기 신도 뭐 마탕 제발라 야이나 미주바 양만나 주베 쇠요 마레 숨으래 다디가데 포양 몰라 주 미주르시베 양아 양디 카데스나 두바레 카르 두브르베스나 푸이 퍼이디 랑데 푸이 빨라양 미주베 투디 세셰나와데 포네 포탕 몰라 주지 랑디 머니 팔라 주바 메바디 나 강아 주베 추시에베 겁래 땡요 마르발라 포디 포탄 몰라 주시에베 마도 머니라 주베 추디 시에메잔 땡요 마레 제자 포디 포탄 몰라 주베 레데 랑데 무이 신도 모 말라 주그르베스나 주그마레스 양아 양디 슈르 카템버베스나 랑데 푸이 빨라양 주베 수메바디 코아르체버발라 금제 카레스나 대다 대바지버레 파파파 마스 참아 대바지버와라 대바지버 임베 머체 금제 니바 카레스나 대다 참말로 끼내장 지버레 와라 파파파 마시베 대바디 끼내 참말로 추르와라 딘데 송도전에 끼내 지버 당 대바지베 왕키 강라 주베 추시베 거블라 포탄 포탄 몰라 죽바 인시 시에버레데 랑디 이기다 체베 거블라 포양 몰라 죽으레베스나 죽마레스 니시에 그 추도 대달대낭바데 데니 저중미 죽바 추시에버레 포양 몰라 죽미 죽으시베 지강디 코덴고라 제시 슈버지니 리젠 디낭라 녜 문주 다기 죽바 시에버레 문주 이긴가보 랑기 주유도 규베 민시기 강당 강라 주민당 죽버보 문주 이기 강당 강기 주민고라 갸제 피가 룬딘 샘버보 남랑 오리 슈버타 뒤도도 세나라나

0: 주슈 렘포 망나향
1: 딘자 주슈 자와인
0: 마체 슝람토 코링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심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진부시
1: 투경안츠 짐주지수일러 송지슈네 조람딘자타 예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제규 게린체디 点价塔点别继续扩入级推梦托对鬼

0: 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 kong khan ki nyam le ngar we sep tu dong gwa ta nyam le yong thap chi ba ne che go bi jin afrika chuan ki tu min mang bu tu gur chi bi chu ji ke chin ki che si shi mo ru khu fe zi chong ki ri ki chong ji xuan ba li ba ni zhong ku re cham zhi yong tin su ba yin xin kong ki zhong ku re cham zhi yong ren xin zhong gui pi ge ki chong ji le wen zin sa ba yong gu du ji ta 리바르키 모르코타 중국의 급니비 벤조르 총튼타 유고르소 기본카 기념례 습도 당화타 중국의 킬레티웨 마와 모르코르 마조 치발 규티 사네티가르 고급 사업 중요 피스톤 켄니 로규탄 진에게 퉁콩 표숨 처비 나촌시 인비 유고리지기 멍시 덴부규 난수의 중국의 총기탄 벤조르 총튼타 자조 총기르와르키 비지 유고르소 캐본카 기념례 알웨 습도 단네 계급 니뷰 망초기 편춘 티웨 귤륜토바타 미만기 자조 습도 동규 지구치기 유지 송유시
1: 브랜디 벤조르 기에서 부준부류 기룹라가 민내 참가 되는 면접면 강토 중국 멤버시기 내비 미래 대기 주지 좀이 창고 된바라 내베 로즈 직도 짐네 창고 문진타 랜양다 옆투표 대토네 내베 믹시 라스토바 챙기현 되네 메르웨 콤비웨 브랜디르 로규르 치겐 중국 총은 기원한 차주기 최고 비유 인신 쿠도비 파르캠스 미초기 캠비 추기 미미 뉴어시니 겨집 샤주 치지 갸르도 딱제 치바르 용어시지 Burundi's regular TV Zhongyu Mianju Ruga, Kai Nishu Zepsibi Rubin, Liu Gang Yung Wadri Chibar Sina, Tadingi Chegu Bijin, Tsongwe Gyadam Mabu Mianga Ta, Silin Chongi Mima Mianga Tangbu, Mingne Tsenga Gi, Rikji Kejin Ki, Zhongyu Mianju Ruga, Kai Nishu Zepsibi Ta Nyamji Chine, Gijub Laga, Mingne Tsenga Dine Ta, Bujumburu Chongi Gi, Gese Mianga Tu, Gyoji Pobi Neba Sumgi Zamla Shakju Che Yubashi. Losumju songala libi yaminayi simgu chenpu tipsindu, zhungu menbe nye mixi larzu chebara tujiji shugu yinxi xendu. Silinchong gira mima menga tangbu mingni chengagi menba ujungi sargubara, burundini tingmarata ta niwe mukchi uesar chesam yudab, sani tigara gyatribgi ne tuymanxin, neba mangboro tudodu menju motubi nesi chidudu sumwataan. Nebaka jila gyatri pyu tadung mingne xin yubi shakshu che kabu yun. Sane digi nebi kye ju ta mengshi jibgu gi chakin xinbar mingne. Cokbe cege jilab shi yur ta jibgi chi ju gi ju tab ni chati che yu ji dindu. Zongyo gyatra mabu menggan gin gungzin li xin janggi. Tingwe burundir ro gyur chi bi menju ruga ka nishu bi rubun chin yun yun. Tadin ni kong burundir menju ro gyur yung ting nipu yinba shi. Kongi, Sanitiki, Nebi Jiguki Kimbi Mixun Torimshin, Nye Simla, Nebi Tiwe Mawar Menju Chinin, Kongzor Dita Tan Tsoe Jowa Jindu Yubi Semju Kwanali Minduji Songtu. Shakju Kangtu, Sanitiki Membashiki, Zhongui Membin Zubchiwo, Gyatib Shakju Chishin Yubata, Gazi Chiwi Luzi Chigab, Zhongui Memba Gungumi, Lagzegi Shibji Nenzu Betun Chigiyun. 우준기 난제 산에 티기 멘드윈 민나라 롭치 체바규 시지탄 라제 부륜디르 응외수 샤네 산에 티기 멘주 차긴 림신 렉스 동규 저와 유지 체바타 게세멘가 민네 생각이 주진 니시무위 이사르괴바라 중국 멘베 산에 티기 레리 지부타 시지탄 라제 냠주 첸두유버티니 라나메비 차주지시 티엔안조로 면주 라제 토르동로 치디 네바르 면주기 시업주 야부 코든 치톱지 송도 부른데르 자드 중국 흉접 치모와 중국 위이 사르괴바라 외나 차주니 중국 타 부른디 와라 로마지 최대 냠레 균디 띵습 체비 듀리시 인신 녀동 주주로로 중부 계급 니뷰 시슝기 외나 차주 남장기 냠레르 최든 샤츠 총의 신진기 짐지 체나 부른디로 산에티기 깨지포비 네버 뚱길 하잠라 갸르통 샤크주 체버단 쳇지 Tadung, Menjue Rokyur Tan, Lakze Biji, Shendenba Sokyung Sok Letunya Bini, Burundi, Mingne Tsenga Ki Menjue Shepshu Chuzi Torodongro Che Yuji Songdung.
0: 이런기친지뷰진서비니차 提出一个比例时期二日总统提论普共和美一切提名大国约及协度二日时中期突然比例时期年前年久了二日谈一人盘下被三十几推一切目的给囊团挑战切约不谈团前举起一托年霍尔姆斯出库国门切约他一人请问这个价格下路途东局囊团贵约不满四中久拉泽人心期全民处 이런기닝도네
2: 中央农村人群积极力控，覆盖成了多国际级别，来参选大难，参加哪座？第三年，克兰基苏州的音乐。巴西刚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吞云谈，西皮的给车站塞不通突变，落地不能求。前五队长吧，恰当阿金勇长军兵呢，第三年也偏到越是。第三年，克兰基西部的音乐。
3: 恐怕也比不赢了，此人逻辑用途不值。
4: 来个独队长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马车，很多呀，让国人改变你这类阅读个的。
5: 第三年，去让给恰南月。
6: 去年一万七呢，天公养家的偏学东土。
7: 结果姐姐龙珠杨世前呢，第三了偏多千不要写。
8: 第三年，第三那么贵都托南家贵别，千万细心。
9: 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10: 地区的科里有哪里亚东住着？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平江农村年轻离婚的，中央民办关键农村离婚的，平江里村居家切菜。
11: 谈的你，毕竟去出去也不大大事。
12: 全球农村年轻离婚的覆盖农村的，看到全球三姑娘家的前书记，
13: 全球农村年轻离婚的覆盖农村的，看到全球三姑娘家的前书记。新疆临江公安部上。 铁林人平等阿边菜出汤，今的出边菜你说二十八八十。
12: 天地来在那许个南屯早呢，三九七五七七，普久冷久个普久三八西边那，铁林马的脚边边，厕所了点呢，两间两块竹边，白头硬多，我住许个汤。让将军十九卡个七个那座边呢，七月我去推荐家东七八汤。
14: 今年冬江面，你说这周了，让江江给七月我去给出现这个汤，过着真多的切别过了。
15: 平江街及隔壁村镇各一边土，从小共种菜，西里街、浙南端呢，平江东区也过邻居了，团结起对切别过了。
16: 刚刚前天给让江江西乡给云来村都做江那边过了。
17: 你当江面你说这周了，这边他为平江西边，你们的北路真多了，拉萨切别过所以。
12: 下面天地里天气，南屯十分冷，三六呢。全球七八七天，北越冷月的普久三八。龙的天气预控，马的脚边边，北越的跟着唐东冷呢，春北强冷月，抗中三度的月。 阳月你不细数差别，北越阳月天，春北熊冷，中国的观点当也不行。 三九七个七天，北越冷月的通断西边冷。 Tirin, sargoy bie chunboy changlam toa gyo di, pege ba cui bie de nimdob la nyamli chazui shukyu yin. Xilin ni, tenga chunboy changlam